0: 부네 다리 라는 캡사르다 마라니 겹기그리 근도 거이베 걸어봐 영아 알레구아 남사 소드 사르 된쳐 야 집러다 나 구아
1: 아토라 불스키아가지 자 가르치게 봐 가르치세요 가르치 못하죠 근데 이게 좀 잡았어요 봐 나가 되지
2: 내주디 당고네 탁주 야고 제모도자 다다 첩지르지르 친제 보고 쇼킹 시라 티요다
3: 샘팡라 키랑 함자만난다 키랑르 니에 삼시 두기 내주디 차도 쭉주리 교르자 먼저 된데 탁주 지리
2: 단다 내주디 차도 쭉주 지고 마시 조디 집에 모조기 리리 탁코르 스기 키난주 카사 차벨라고 탁주 제임내시 니에 참조 지르주 디네 다시 신증 마레
3: 샘팡라 리리 참조 지야디 레알 하버디 제 요마시 집에 모조 세야디 사타 리리 지선자 你跟其他别说过，鲁达听过一遍大事。你去让他看上徐斌不？咱们听这龙门之前的用嘛事？他个是，不过刘师傅的坦达，看做老师要我贴了，干脆给零钱我是。一年最大点这钱的用嘛事？去让广播写一遍，不过开机的听不着了，用不点这些谷歌有几只？阿江江，等到吃空几天了，俺做三楼当过的。
2: 用啊，前天让跟着学下去了，不过你呢，吃没干这呗？
3: 吃没干是？一年，腾大开了一年，爹，我这么去干过是吧？
2: 到我们茶边拉我腾大钱不提这些，看着球队最远的那个，现在就参加钱送啊。到我们不管腾大的也请嘛是呗。亚美呐，不管腾大的，全球这三届，就给钱不是来买帖子，看着许多鞋子要买了吧？
3: 让，
2: 俺天天去的，俺天天去过亚开了呢。
3: 让俺来送你们的。俺做球队最强的那个，生生的就这大。你听云呢？他去接我是不？
2: 你们那里当然谢礼。
3: 谢呢？他去接，他去咱们单边。
2: 你啊，嗯。
3: 屯多，这边没找个屯大的，上个所用的路都是皮卡车边。上个我是，上个我是都是皮卡车边呢，给这些往药买的。屯多，他这个这边没找个屯大的，俺俺做年了，咱们要我当苦的。有你这边没找个屯大的，今咱们钱不收不着。亚美呢？那日嘛，孙伯明年开完了，再女前辈去西去一面倒水。阿江江，你最近这几年，俺让做许多钱的，他就欠我水。一年年了，俺让做，七百毛着是呀个烈日的，用你看这几面，再不嫌不过着吧？让个钱的这么热。俺让做，不过没人我这打，今早没人我这我呢，那顿得倒水。我让做我那些呢，你做的开嘛是？一年看做我那些呢，我呢，你做的请不起来应该的。果然，然了，那个军团又被念新个月。马赛，然甚至可以被跑不起来。一年然谈到罗群军算账，啃几天了？哦，多子啃这时候噻，他对钱不许多。之前呢，你也写当大大爹有的嘛是？
2: 现在现在，
3: 一年开几嘛是？哦，张大大呢，查查住是。现在，他这个级别没找个屯大的，俺让你认不到他就钱了，肯这都。我那钱呢，你存的，你俺是呢，他拿穷。没事，你也只有存不嫌大大，兄弟去我上去。那嘛，顺便明年开完了，俺就送给钱我是不？没事，你看做十九存呗，跟着去嘛是呗。
2: 你看你去哪个？你这孙女没？
3: 听到了 QQ 算账，先你用过嘛是不？马四，你的主任小了，咱的奖品的。
2: 阿妹，
3: 听到肯这去钱呢？你了心就些，今天我背钱我是。第二，俺做球队最强的那个联名赢得起是不？是吧？
2: 我没定义。
3: 我是，先能跟你谈得着。
2: 爹爹，快找着，
3: 把脸起咋着？
2: 那
3: 谈的那国足呢？我让你不归屯大给这几年给看大日大，做大妈想不啦？
2: 虽然我吃这些军人，给这卡走人，
3: 是吃这卡的钱我热啊。对的，让给看作那个南端的，那个土著，亚美的那个，看到让给叔叔不归看大吉了，最想他给这个钥匙。让看大吉的我呢，卡的程度多，我的程度大些，好过是呢，
2: 好过是，
3: 这。

0: 내가 밤 친구 왜?
1: 응응.
0: 가르다 그유.
2: 교 지나치. 교 지나치. 교스 도마지 나지. 교스 도마지야. 교스.
0: 뭐지 담발라 키고지. 침습 쳐봐 톱당라 기 유당지. 이내 밤 쳐봐 이 유당 말다. 오늘 신나게 고야시야.
1: 이내 년 섬주 쳐.

0: 진이 녀승에.
1: 녀스. 마테트.
0: 갈래 가슴아. 네즈르 경이 야와 말린 바 삼차대야디. 초대 주경대네 나체 마님시리. 가상에라 넘겨 야우데마서. 즈마사 아스기.
1: 아시. 가상아래 넘겨 야우데마서. 네즈드 사사사 육샤나. 탄다소디. 진이 내된디 탁주 근저 치위나.
0: 주진 장라가 나 티샤 다자 야우차가 교승기. 집에 모조 그래지디 장게 셰브능시. 모네 내된두. 이네 진이기 김자네디 딜레 뉴스치 제데 네든 지기테 나르다 단르 군도메 진이기 아마츠베 나와기 파마 컨제시기네 수수 제베 레가 상마 부귀 풀 삼등 여지
1: 디등 아무 듄유 이네 진이 암라 난단 하지라 나 되부 큰메 공게 단데 진이기 뇽졸 공부 마시 봐 수수 섬주 기제 보고 우수 기비 디제 제비나 진이 문에 셰나 갈래 카오다 당뇨메 치르샤
0: 샹게 셰브도 중에 신기 nghe đẹp gì nữa khi sư bố ta phá miếng phá lơ xem tiền chế kia chế áo chế chế bì nữa nghe dư tự dụ là sư mà rì thần tư chú rinh trang là ghê phá miếng áo mà lọc sư áo chuyên chế phá miếng chuyên đế nâng xin xoá kia thôn ní áo yó rì
1: nhìn đế chú ní áo chú rì

0: 슈다, 뛰다. 콩, 난저 후춘쿠이사기 십주칸기 십주빈 고란지.
1: 캐스토시. 진이암라, 당구 진이 겐방라자대제 낭다쇼무소 키랑 범면에든 요타슈 토우스승비. 단다강스디, 키랑 근제 공구이나.
0: 가르시엔두 유네, 태가슈다. 만주店对他最起来有用不赢，然后客户数码是。
1: 我婆母。

0: 노보
1: 노지팡라 알아츠 벌리게 꿈에 팔라테브니송 암라카갈레 쇼브 녜팅마망구토뉴유 녜싱기 암라 콩게가 참부시라는거유 콩게 녜체도 꿀레시라교여리 탄등아 참부차자 녜콩 따도시토바 아구 마슈저 당고 히랑게가 미창마 졸람치마도 매 마리손지
2: 용아
1: 암라 테드 만나니 로 테드
0: 你这话，马西，滚吧，说，滚吧，说，周军来道歉呐，当给你落那几个是别了，
3: 落油。

0: Goran, ni cheng a rang la kalu li nyu nyu da, xie zi nyu ngai di tang kala ngai yu. Ya, di se jie le qi.
1: Ya qiu.
0: Xip ju chu xi yi gi. Cep qip tin zhe yu ribe.
1: Ji bie meng zhou tian da di, ji zuo da, nan ma sun bie bu guo shu ki ni bu tie xia. Ni ba du chen bu chang men tong jin qian de ma du ta jue qi tu ma ri.
0: Yi ne, tian da di chim ge men ba.
1: 이네 집에 숨감다 류감라 포도시라 쇠차샤 네즈드니에 세바코스 니탄들이 지체니 롭스주이다 첨르더 구토담주 공신대조 온윤랭가다 송지토 촌도촌의 최도 최고기
0: 제가 양가 니네 삼단 사도 다인의 장 십주 변 자자 주기
1: 자로스 카스레 아마 신의 십주 변이
0: 지지지 타르다 장치마 케치 큐시 제주 친예기 십주변 고라즈바 즈바
1: 두인다
0: 세 고라 세게세게요 아 세 고라
2: 뭐지 밤에 되면 내 차기 야오도 봐
1: 도가
2: 탐사 기나 이거 쳐
1: 야지
2: 야지
1: 뭐라 대문이 로마시리 버겁지리 니즈도 스트레스 장게 로봇 제도 그랬으니
2: 장 로마 니 로봇 근데 쳐져
1: 然后我心忙过有没有新个月其实然了全家所在今天我心里的原因我只是七十年以后然后我心里我呢我来给你吧是这么样子
3: 当然就要要多你大一大我呀<笑>

0: 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他们就创建了老师局、空虚地错创业界的娘们钱呢。中平创建密码协助康堂创立多个月后， 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ཡ་ཁྱི་ 자 소외 자주 비미종.
1: 야오슈스 와야 다그랑제 되아. 야오슈스 대되아. 와야 숨니지 와야 무드인다 양자지 예쁜다 와야 대되아. 와야 빠려야티스 진이 장가 레어 야오셔스 디리다가 삼세이 나로 중에 스킵슈
0: 태채나
1: 태채나 이 운의 경고도 봐
0: 굴레 가서 굴레 가서 예 암라 디리 바르게 엄녀가 나 땅아 다나지 얘 양래 대서 암에 고주 얘 범을 내 경거지 잘래 경거지 암라 다 로티에도 나든 더 정제 주의 암에 발리에서 너 클라시 못 드렸어요 아 다죠 로티에도

0: 아켄도 계셔 뭐 이거 너무 좋아. 난 녀석이 보이다. 다리면 후래.
1: 야야. 가자. 가자. 봐.
0: 계속 과다리 신디대 김 하딩미도.
2: 啊,你要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嗎?去 俺最大的爹，
3: 谢谢马军大，俺最严格给部队唐林修理，吕军请个月，是吧？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唐林，谢谢马军大
2: nga yang ming an si yu ye zha yu bei pen dong yi tu le de ba na shi de da di ye ta zui qi ro qie
0: ko zui de zhe chao bu ni mo jing ni ma da dang ang wen er de mo su
2: lu tu qie ran ge nga tu su do si na ro mang xue le ni men ni ye tu da di dian dian ta zui tu xu qiao yong du
0: yong a ni ya ran ge su du a ye zui mu zui de zhe sheng jia bi na ni le ha bo xue me
2: tu le de ba na shi nga yi qie na a ni de de tu da di ta zui tu xu qiao
3: ya jiao da nin jing xia du
4: 多了点不拿啊用啊用啊把用给给吧给我啊我当然是的我呀啊哈喽敬你松起一大敬你松起敬你松起给许了这就没得这人节了啊俺就汤煎小猪如果给叠被叠节
5: 루미토글로스베니야호수용아게슈라예초드쥐용데네츠츠체도스네키란싱갈로겐데디퍼둠치가용고이제나도스네제용레스용아용아게슈라카르나송탄데카바디초드쥐용디네네게블레스
6: 俺哪儿点一百十几个，到时呢，你就用起个用啥？看住得有样子，你就开始用起个用啦。
5: 阿家人接的喂，卡萨米的比较大姐，接不得不是吧？那段的日下，米的他个老板娘在啥啦？钱呢，他就跟着是几年日多，就对就用的奶奶苏大年日多，养卡萨个泡沫的是吧？
6: 没事啊，就对就用的奶奶，普通几年开学，杨米安日。
4: 不是别啦，是。
6: 这样的工作说清嘛是吧？简单前提这清嘛是，看医生呢，年皮干了是，满足干不念不是。那现在要我怎么不是？现在治不要是吧？年前呢，工作不动起来用过是了不咋？俺还做这只药我钱呢，你做的清不清醒，三步先那个是，是吧呀？
4: 是。
6: 第一个的清闲呢，什么年没着？
2: 가상내주디게삼치샤나삼년매죠가상내주디게삼단제야호시칭인다가르치야요래아되다오겐슈라키랑게송다니에치용아소장양라나니찰레나가데니마르베데가르치가용브레도스네랑게싱그레소장양라당제샤루퍼둠차디키랑오네센턴다춘슈리
7: 你也老公的对，
8: 你这个吧，既然俺老公请你给给件事，既然咱呢老总请人去才有的。
2: 钱的用啊，等到歇下去，到时那边来说呢，让给谁去的陈村红烧三百去啊，一年能够要活的。
7: 老师，做这样啦，做这样啦，
8: 新东西个屁的。
7: 老李，过小卡岁数，
8: 干嘛光顾着？
2: 俺老了，
8: 俺老了干嘛光顾着？
7: 做这样啦，普通那个天天买呗，新东西些看那个。
2: 你拿了拉不动吧？
8: 都行不动啊！啊，是，得普通切蛋切。都行不动啊！
2: 啊，是，得普通切蛋切。
8: 不是亚麻光皮，
2: 对啊，对过。
8: 不是亚麻光皮，
2: 对啊，对过。
8: 那确实，别个还说的。
2: 得亚麻光皮，不是。
8: 啊嘞，
2: 钱能你说？
8: 来噻。
2: 空
8: 头不等这阵呢，你呗。
2: 방삼 설치해서 다시
3: 뒤에서 검루준 안 집아
2: 네, 무주
5: 네, 대우르베
2: 주시
5: 레스 무인들 레지 등 아래 대조 뒤에서 진다라, 죽인다
3: 터치해라, 소장해라, 죽어 피해쇼
2: 소추 규규 염쇼
3: 레스, 터치해라
6: 개, 구, 추
7: 어지,
6: 어지 배지 용구 입자 샘쇼 아
7: 영아
6: 소인바
7: 자
2: 계시라
6: 야피다 야피
2: 레스
6: 계시오다
2: 레스 레스
6: 계시오다
2: 레스 야야야
5: 잘하고나서 내가 니가 스매친 지지
6: 야자 다시 내 주위 당신의 차가 요마시베 딜에 흉튼 좀 내가 그러시바
2: 오 레스 레스 나랑 아는 거 저 쇼이 나 양미 안 쓰기 족대 조경 대 내가 벌도미 부디 점이 도담바 유자 관시 내기 주시다
6: 감사
5: 잘하는 게 ngani tirin yo ya di tang ji xia zhe chu mu sun bu sui bei tan da di che du yin tan da de ngan zu da jie xi cha bu che yin
4: ge jie qing ye yin ne li ne lu gu mu zai zhang guo tang bu di ge ge ne mang yong lu ju qi ya le bu gu che bu ji ngan zu xia zhe chuo bi ya ge mi yu di mi chang me su bu de tang yong ya che du yin no bu zhe bei
2: no yo ma shi
4: ni bu di ngan zu ni guo ge mi le sam lu dan jie xia zhe chuo bi ya ge tu zu lu gu duo dan bu yin ngan zu qi dan de zhi bu zhe ba
7: mm
5: sao ra yang la ko na zu chi chi tan xia
2: bo dun qi hu shi da bo dun qi xi
4: le ngan xie zu a tan duo song bu yu da ngan zu ji zu qie xia zhe chuo bi ya di gian gun ge sim kam tong yong yong ya le pian dao yo zhi gian guo xia song de du xue ka zhe yu bu yong ya de ba gian yu xu na le de zhe le ge me ba xia zhe zha che lun jiu qie bi yin sim ge zu zhe ba zheng xin ge su ge de bu yong zhi ngan zu qia zu di su guo pian ge yu zang ngan zu li ge piu yo da zhe ma zhe
2: ta ge zhe ta ge zhe er da
4: zhi guo xiu kamu di gen shu la ge song bu da ring ne yue bei gan le kong xi ya ge jiao shi nan zui gen shu la ka di tuo le yi wang chou xiu xi ra yue ji cao yan na le mi chang me ga bu qi ge da nan zu tang jin xiao zhe chen nian ne kong le ge wu yi ran mo xun ye su jie you ma ji so zhang yang la jin jie zhe ma zhe
2: ta ge zhang zhe da nan ge zhang zhe da
4: nan zui xie bu de yang ta gu yi ne tian na ni de tui zu chuo la dan ya ge du da luo tie
2: 허세 디체 마제 엘레슈다 케나스 송사브르바 샴르가 니게 셰레므르다
4: 키닐톤도 가르시야 유보
7: 제자
4: 미디 독스터드네 약스레미도
6: 샤자 알레 콘즈 셰르주다 미츠 쳔아데 퍼툼 쳔아 요므지 무티 송시
2: 레스
5: 아잘라링게 톤다데 나츠 파나고다 돈도 제게 셰비 당도 콘즈 첸제게 제답 제제 kina zui tang ji xiao zhuo nui ge za ne zui la de guang da si gi
4: guang da si le bei zhuo zhe bei a duo shi dan ye ge mi di zhe zhou xian de da da shi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타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 예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내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얘 신다. 대. 이내야 수업도대 직신다.
3: 뭐 대단 소에 헌거디. 진짜.
4: 아야 자가 기사.
5: 자들레 돌돌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줍스 쏘네. 영중의 면서리. 前三家的捐情名都拉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日子起落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我也要读。韩立方跟踪点给阿玛拉个班的，名字也不是哪样。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去杰克布洛特克去韩立方从康。
6: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要读啊，你就这样不行读。 养过，养，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0: 세다.
1: 어찌? 아, 게디제지에.
2: 제자.
1: 게디제지게. 샤브로 그저 쳐부려.
2: 제바.
1: 미망 조리 탕지체 조리 게디제지 수고그래 아. 조리 탕지체 조리 게디제지 수고그래 아.
3: 소장양아. 니니 봐도 쉬야지유. 만주샤 쳔미에디에 망체 루든 겐제체 엄조 야호시라 요마지 카지 니비 요제 더요다 샤르 쳔드 르야르네 페누 카르요레스나 만주 나오 기부 용고시 어 미참에 두스 르야디 니엠다가 데모도 부치에 락보다 강부 상모 구교에게 미드 샘주 코여부 체기요시 디제체는 신의 종과 치토그르 봐 지발 어 니에탄데 셰베 칠레의 민지 대조 키는 이게 킹가 아유.
0: 어 말이야 하고기 하고기 하고기.
3: 네 하고스 돌드네 쉬나 소장양라 네 쉬야라 분배 십주시엔 사디 안주샤 첨니에게 답 주슈디 파샤 답 탐부디 고고 말이 시에토바.
4: 제사 드려야
3: 마고기는
4: 자주
3: 드스 쳐부래.
2: 마신에 안주 겐 쉬라 가미 송디 시장보다 라유 차버지 지여지 안주 로얄 덴제 샤르 쳐부유 아 로얄 게 추추 쳬비노 안주 샤르 컨데스 쳐부래
0: 아케나세 사치 셰다 치센 타마르베
3: 안주 니고기 사치 카스카르 데비 사치 타가주고 타 링즈시다 밀숨바마 소비야가
0: 셰셰셰 타가시 키라네 소마 좀 세도 이네 케나스토 조보다 수구디 타 조나 피브지 你 허그
2: 망설了你接不知道俺做没了你肯定是该送控制俺做那个什么老板我自己做其他控制俺做那个什么老板我自己做其他做很多的这些个月呢俺做控制将来等着没不是你用马戏他当时一岁要的这次能不能行哪会儿打这次能不能行下几个门还是个啊他个的是
0: 三万俺给嘛拿的马修姐干没有那可里可里诉求这
5: 저도 최경대에게 코리오 송격당 GD 중계 도담소 1200명의 당염지 제디 규모도 댐비는 계획에 처주라 주주 지신 요보다 산내 미마 시송기 민족기 선발 롭스겸의 주주 지주고 GD 레공기 대자 도담라 지수 미식해라 롭스당 이제 송도 전에 락다 제조 요주 미식해라 터지로 교타 미게리나 거니게 연타 책동맹기 체부 제조 레공이나 거니동 연타 티니맹기 체부 제조
1: 쟤는 가서 철조니에 말도 오고 다 가라 아버
2: 도디 아지 걔나스 탐오 가봐니 오버 말베 삼시 도지 남바 가리 요아래
0: 로직 뱅웨네 시에너 니에 걔나스 삼시 도기 이니에 걔나스 미세달에 공부 세우다 샵주 루가게 댄데 내 퇴디 탁주 제약이 탑시시 공부 세 도지 예슈라 걔랑 쏘다 저봐.
1: 아자진이. 그랑게 간이 숨고도고. 간이디니 팀주 장샥 내가 지고도 와.
2: 오늘 바우친 탱크스러스도.
3: 다다다. 소장양라. 기나니게 단도 협찬 남배 팀수 팀루디에 안주 세브 하코스. 이년 안주 지마 근제 제고 메텔라. 삼리 야고스 당고게. 니네 기나조 린체초. 지그지벨.
0: 레스
5: 소장양라

0: 아자진이 그제 나가
1: 계란이 일로 오겠다
0: 가면 아니면 돼 어
1: 마치고 교수대니 뒤에
0: 알레 리스
1: 용아
0: 좋아 어 쟤는 언니 죽인다
2: 곱다 쉬만 알아
1: 알레 구다
0: 죽인다
2: 곱다 쉬만 알아
1: 알레 구다 뒤에 뒤에 계란이 케이큐다
0: 쟤는 언니 죽인다
3: 别个把脸地他留说的啥不是说的啥吧黄家呀地他人们都要买大他人买啥不赢呢他都老起过过去的看着人啊这里可真娘不拆吧自己修他人家的给就没过了给的我就没过给就给过没过看着老不叫了的给打天个随便拿路一打吃这起了吃这钱差呗吃这起了
2: 吃这些菜呗 吃这些菜呢我做俺跟俺俩过走运的俺西松你记记住那路我自己觉得这很多你是他们他下比你们就不要这了我呀叫西叫什么这着听见马扎比呢很多逻辑过过去的听到俺都听见就过的我呀叫什么先生马上让兄弟我呀擦马扎不是吧我呀趁他这个铁桶他家就这一所以我做养家节哟拜拜

0: 아제 웅진 추둔다
1: 잔디에 가시가 연봐 나 참여지가 연배
0: 네 샘즈 코베응아 레 후다신 얘기 태돈신 얘기 통주
1: 네 레기스 태제 소소 초답 채워줘봐
0: 나 드리 칭하라 네 레샤르 요로스 땐 시가 연비 飓风了这波雷那军训那种大概是你吃不起了
1: 上个前面你也用过是呗?
0: 家就过不就过过用嘛是
1: 现在上帝还是要用吧? 上啊让乔娃拉姆就给我姐碰上的这么多了这对几个有的俺乐不要用呗你也疼多这娃都是小的三秋
0: 当然给这忙不歇面你也脸下生命得吃鱼想给他接着

0: 호세 암라 년 드리고다 체님들게 주어서 주셨지 당도 타도
1: 지다
0: 재미심을
1: 동시
0: 아아사사사 아무라 지난게 세배 망고 된제 로제 가르난가 소고로 샹죠 라
1: 니란 시에고 더리 아메 삼루디 탕디다 직비이 생이 생이 제 삼루 잠만 좋고기
0: 아 시에 아무라 지난에 나서 댐피 세비요지 퍼둠치디 키라니 아무라지 머피저와 인사 니에 유고추
1: 키란조 댐피 세비유비디 니에 세타주 싱그유 이내 니란 치야지라 랑게 퍼둠치가 미디단지에 가리메 구래
0: 소장양라 계좌유베 퍼둠버다 마세코 니에 겐라지바
1: 다시니 랑게 겐이메 켈리메지바 다오는 수수 아마로 마셰체
0: 아시 된다 가리이네 랭이 요와 셉 채우르바 제마렐 퍼둠 시드 된데 된베 겸라 채우지 된데 된베 겸라 채우지
1: 이게 카체 지게 딩체 간다 카 루사샤 미미 랑게 아마 삼시시다 만주 루가나 미망체 겐고지 루야마 혼샤르 컨제스 쳐부레
0: 아시 암라 투사만나다 키랑게 치기 총부디솔레 공부 세우르다 즈바 탕친 샤루 첩두 댐비 요르다 분배 디오
1: 셰모 랑게 셰브디조 랑게 담베 미디 창무 셰 사수 키란주 댐비르 녜 송지 슈이초 탑시 메바 녜부 촉두 쥐용디 네게 주리 손자시 나 아무지게 소수부구 깡부티엔 컨제스르바
0: 아시 키란
1: 이네 랑게 미디 렌제로시
0: 손다
1: 제마네 안주 나르 요모 안주 나르 미디제 용고 야미도
0: 아, 세 아무라 다키라 콜로마샤니 용도에 응어
1: 만주 루미 삼자시라 하둔기 나 칼라소야 삼루이미도 제산 탕디 니에 간주네 디제 수유메다 시메 하주 개구 유메다 맨 하주 개구 유메 하쿠구 미도 나 베트 샤라 차비아 고르 삼다 데비 제산 주리 샤라 라이 무투 지시마도 기시메 치시 내 후다시라
0: 아, 세
1: 지만 안주 나 칼라이 드리다 직부시다 하고 숨에
0: 계시라
1: 하고신도 지야 가르도 나 탕진 샤루 척바 주구이 나 샤르 뭐 참나 룽게 끼에바
0: 아세 암라 따티모네 아세 따티
1: 디스 니에 주고 마요다 로 디베시 니에 퓨스 위베 댐비르 니에 송지 슈초 룬야 코야메네 카다 샤르 척브레

왜 얘기해 수업도가 아스겔아 케라 민토 나고나 로바 할래야 가로래 땡기니 아무라게 카산 케라를 수업에 탄 카사부디 야 나지 수업샤 니에 도베지를 도스모도 시조시해 주

0: 你瞧，唐七小侄子真的是很热闹，让俺们两个点评些所谓有些谈的理。
1: 주무슨 용마리 알아서 데리 다가 삼시한 용 누구에
2: 용마리
1: 어이야.

0: 손주소야 개치우지 나 토샤나
1: 키란 손주소가 패 먹어 도서시켜인제 생각을 꾸며서 같아
0: 용아 재능아 예수제과 조구인다
1: 테시 테시
2: 明明，阿姆拉，
1: 可是，我还不听这龙爷呀，可是不？没先送都送你，送他们就。可以呢。你爷老哥，当过去那次你们都躺起下路吃不接，接不去下，吃不接不是多，难度在这些。现在你看，公安所个太虚伪，你头个头脑洗个去。
0: 수이바 용구유 용구유

0: རང ཅི ཆེས
1: ཅི ཆ དུ བེ ང ཐུ དོ ལ ཡོམ སམ ཅོ
0: ང ཐེབ ཅི དེ ཚ དེ
1: ཐེབ ཅི དེ ས བེ ཐེབ ཁ རེ མི ཅི དེ དེ ཐེབ དེ ཡ གོ རེ ཆ ག ཐོམ ཡོ རེ ཅི དོ དེ ཉམ ཤི ཁེ ཆེ གོ རེ
0: དེ དེ ཉུ ཡུ ཨེ
1: ཨོ
0: ཅི བེ བི རེ ལོ དེ རེ དེ
1: ཆེ ཚ རང གི དུ སུ དུ དུ ན ལ ཐེབ ཅི དེ ས བ རེ
0: 집에 비리 럽디를 있어봐. 네 대차배 지일라. 문의 인생부시라 대주. 장계 지도다 님시일라 문제는 제시유.
1: 지도세야디 니하구메. 이네 님시 마체배 지도이너 가르시에네 동부지.
0: 이네 팀원이 양아나라. 태미 지도 유미나. 인제심네 되고 지스치여 말베.
1: 디제 인토도 양아나라. 군세다오 교관 성화이. 남코문시 지시 케타조스티요로
0: 장세다체나 가로니 사지만다르는 카체오르베
1: 어 다디 남부컨제지가 토네 님시 체메르데규리 니에체나 지도세데 님시지 장게 미지르 가부요나 탑시 유고 도연제 체데데르
0: 다 오늘 장게 대수이 체나 지도 유외베시고 님시 쳐오르바
1: 랑게 마이치기 라타세 테브데 던유베
0: 마이치기 라 아 던유이 던유이 중대제 뉴요스바 아 디나난데 조디 사자니게 펜주 이슈 총각이 라타체브리 쿄디 어 소주추즈 세추즈 존제 아지데 교셰시뉴리 니네 아지디니 소수 잡하제 존니 소수 쿄가 어 세추즈 타고시뉴샤 군인이가게 소슬로 동체니 라타자세슈트브리 이네 년이 세라 좀디나라 판고스체스 군이게 탑기 주동체는 제베 라다디 타무데 편도 가게 중요 마시
1: 니에 체너 편도 가게 매 말다 어디서 둘이 승비
0: 근제스
1: 장삼도 나 팀로 잔여 봐 체사 니에 차이엔 됨 드시라 싱메 이네 지도세야디 급지기 알게다 케구이면세 페브삼지 성민도 니에 첸 지도세야디 옌치다 님십지 펜스윈 신조체 냠토 살롱 총배 규림실다 지모다 더라 능시 군이게 펜스 소르동 체표거다
0: 디가
1: 카르치가스
0: 장게 차이엔 데모 메서바 차이엔 데모 시르샤
1: 쉬동아 체니예랑 디리 차이엔 데베 테브시체고

0: 치시 좀 달. 前年, 샤리안데 매주리샤오리민 치아슈. 승인 뒤쥐이베.
1: 승인? 응. 가르쳐서.
0: 니 레샤 보니소자, 쇼부부이.
1: 뭐 승인 레가 조유?
0: 레다 제수나.
1: 디랑게 치시대소, 양류 치유메르다 쥐르다.
0: 치시 좀 달.
1: 응.
0: 용아, 쇼를 그네 거주구나. 니네인다.
1: 아, 쇼를 당구네 거주구르다. 쇼를 당구네.
0: 쇼를 당구에. 나 계속 정답 제차.

0: 啊，要多要少啊多，他那个男子，干么就念书去，今朝初中啊，当时呢，年轻人热切，扎短大的，也不是那个人，我呀，咱们也是个人，哦，短大都是的，扎短大的，他，既然做扎短，说那年轻呢，真有没好苦的，那些呢也算起头吧，啊，俺们这叫嘛的可怜的，年轻人年纪大啊，嗯，我呀，
1: 哈，真是啦。 계속 이랑게 TV 보르니 단스디 오늘 라세야 오시부시도 어 옐라콩게 카방자디 이랑게 아시나다 니에 투스스세 양야 나레 기브디 다스자라 조이

0: 我们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 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这个是我的。 나로 첩제 대변이 보라 로고 카세시게 개제 로가나 첩바규
1: 저거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깜빠질게 한국 셰베 거는 추베 월래 밤이도
0: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국이야 야고스도 와 티브르 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괜찮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체브메로
0: 콘체브마다 한국 차라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노지 파주를 함 차지 연유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나래원 지나 리자 알갑시다이 제단들이냐 챙아 노지 파주 한국의 권제 리스타가 용비 오늘 갈래시다 가면 좋아
0: 나 콤보케베 알갑시다이 카레스나 로게 파주 한국의 권제 콤보케제겠네 갈해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4: 나진남주 준중부신 란제데그바 아닌게 로제 파주 한국의 담비 한국의 티투부 유자 추수 계절나 내 감네게 민도
5: 일레게네시 콤보마무 장간제이나 로제 파주 한국의 권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의 차부제 콤보케제 전에 강보 간제네게 민도
6: 대주 함차지 로고르 야탐 국주고 고래 쯔미구
2: 노지 파주 함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7: 아씨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 차샤
8: 잠깐부 차다 식즈고야 대수가 안도 그 빠쁘데 잠을 맞아서 치르 제자 노지 파주 저주야도 배주시다
7: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 오스도 보망슬랭기 자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8: 당아즈데 자스 잔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네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데게 가서치 돌다
7: 로지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오네야 오도 자장자다 식즈 포고제 제청도
8: 도도 자캄보다 수주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7: 로지 파주 페지나로
2: 김을 진공 감직라 고르자단 주주로 구이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구래 재미그 감니 연여세 광제 고릉업 중을 구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님 뒤낭 뷔제기 내든 유지 현재 칠로 제초
9: 사디 초아 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 용장 놈 용장 나르제 용장 셀라 튜다르 체지부터 你打了切不卡嘛鞋子鞋拉门农参不随地戳拉鱼柱南鞋拉牛正确色东有鱼南苏布罗壮达南尼鸡贼马给我南撒丢色东随上塔比奇地当错也错了你地切

0: 리비야, 리비야, 자 한번 삼아시아, 사실 화리 삼죠. 기침 혐아 리비야. 니가 시이다. 나랑 시미도 동초 지향해 나네. 계속 거슬리 봐. 아 거슬리 봐. 아시바 기미도. 하도는 라미 미미 수규리.
1: 항찬 랑미 미미스 가르시리아
2: 샹게 낭주 무도스데 낭지 디디 제브 삼주게 샹게 고디브지 스스 아지다 부고 지겔 단야디 여유지 워시 지바
0: 자가 시즈유
2: 아 니에 잘라라 부자 누마르 셈부드베 디디 지베야
0: 마리 디디 저, 저, 말해 너 봐, 거기. 랑게, 마주 삼은 부조되게 다 봤다, 그렇지. 영두게.
2: 술라고 인스도. 지게를 알려 줘보유. 랑가 아치다 보고 따도 지달라고. 영두게. 나랑 암자 라바다야 가보유. 암자 지야 가도 가도 아. 야호세 뉴시. 지마니. 칼은 염자 채우유다. 장군의 캔사시 포교고스다면자 수수 아시다 부타지 못 지르다 게나리 위에 수르지디 그제지니 봐 수다도 식시

0: 嗯，用啊用啊，嗯，延续了，拖欠的。啊，西，啊，Liz。
1: 죄송해. 도스터드 키랑기 개부 도르 침베 소르스도 와. 음지된가 티에베.
0: 어 침비 침비. 어 음지라게 더 숨나라. 마차비나. 제마레가 균식을 송기. 도스터드 다 당친 샤루스다 첩토면도 와. 이내 도르 대변하시. 念破的 바르디게 니인지 야우제스쇼 토르티브나
1: 아세 소자양라 탄데 뒤즈 코발레도 텐도 탕진샵저 고르순제 카르네 토르티브나 아 안즈키난즈 숨네시 뒤돌 참샤초 탕비키랑 오네시에나 개치슈디 깨부디 차야시 니하쿠유 깨부메비나 갈레시라요르다
0: 오네이
1: 어 텐도 첩칸추게
0: 레슬레스
1: 워지
0: 도체나
1: 소장양라 디어 엄지 계란을 제베 메디에 뒤돌을 취베 고유 자나베
0: 세비
1: 아니
0: 아 메디게 상무세사 이내 고유 자야디 어 나래 자데브라미도
1: 어 아니 제 녀자오
0: 라
1: 인다 녀자오 녀자오지
0: 아니 제는 계란을 도순시고 계속
1: 어 클리나 클리리 나 클리나 우리 개비 중요 여자 나서 십시던 거리 나 등도 와 우리 개비 나서던 거리
0: 나서 다 하던 게
1: 아니 네 어 중요 아 와야 와야
0: 계시라 계산 시에서
1: 네 가리요시 계란 구경라 로디게 날 소화 근데 시계비나
0: 나디 소와 교수 교수 쇼는 저기 예슈라 기라의 고장시 봐
1: 이네 나르 주고 이승부 민도
0: 할래
1: 기란게 킹그이베 그린다 그린다 그린다 맞습니다 뭐야 대체스웨
0: 난다 민도
1: 나래 제나 간다 나르 님카 좋아시라도 쇼게 야란제 나르 돕소겨 치주니 잠녜당 같이 니네 권다야 로브카시 님도 샤르척 봐 쪽지 니에티즈 당야미도와
0: 나무네 기랑 십지명기
1: 집에
0: 맞아요 요 말다 니달레 체사베치 날리도 정슈슈지 주고 칼라세 주고 년체데 강배 나르 게지시슈리 년체기 게지르다라 아 니메 쳬스지
1: 문에체나 계란게 숨부탕시 나차샤나 당하얀 간수 님은 숨다다 동구예
0: 이내 장구슈나 계랑타디 문에 심부도
1: 가산 계란게 당디레 신유메
0: 아마도 디니가디 장구슈나 타디 님은 숨시다 바샤 니도 되시나 삼무통토 봐
1: 다오나 도스나도 계란게 차스나 만아니 님도 급지 씨가 티에
0: 레스
1: 네 당수 기란게 취야
0: 레스 레스 디오 예슈라 장구슈나 네 칼라 소싱의 유다 학과도 네 소케비유 기라 네 취야 네 취주 봐 네 쇠베 네 이나 초치 차제 기라게 네 주고 님도 취우다
1: 타오나 도스텐기다
0: 레스 레스 어 고마서
1: 어 레스
0: 喂, 어, 조리장라, 가르나소. 라, 디렉트 제시해프레. 어, 니에 시스, 기랑 도지마나, 니에 탑시단체, 된다디 탁주 톱쇼이. 라, 유자관라. 글쎄, 유자관 치는 용마다, 니에 기랑 쇼, 된다디 유자관 다는 용마지, 유자관가 좁고마 도지, 된다디 니에부터 좁토마다, 말이라. 조리장라, 기랑의 유자관라, 나와 당 말이 생인 아래 둘다도 주관 친조수 주아, 탄드바다로, 레슬레스 니 당쇼유, 허.

0: 디오 리미
1: 씨 땅아 키랑기 기주지 마곤라
0: 주지
1: 다당아 나니 차례는 그 매사 나 주지 세마 페로
0: 쟤는 네 그저스 배우지
1: 키랑
0: 다치샤 고르마 잡다 돈도 고르지 않는 거 요코 봐 계지 가려 내 쉬다
1: 그두냐 고소 그래
0: 어 디니가 겐고이 체고이 되네라
1: 제부터가 셈부 쇼 그래
0: 아시 니랑게 다그 성부를 삼추 레미기 지동 이모도 착심 장금이다 다치샤 니엘 마 되다

0: 디 카르스레 아 장게 모고이체니이나
1: 니 모고이체니레메
0: 첸 모티유베
1: 세 모고이체기메데 모티유세레메다
0: 첸 장 카르스유 아
1: 키랑게 디저스 무쿠드 오네 레라브제민도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ཡི ཁེ སི ངོ ནས མི ཅི གི ཁོ ཡིམ དོ དེ སོ ཡི ནི ཕེན སུ དག ཆེ ཐུ ནི ང ཡི ངོ ནས སེམ ནག དོག ཅི ཅི མ པབ ཐུ བ
0: ངོ ཁོ མ ཆེ ནི ཅི བ ད ཁེ ཅི བ
1: ཧ སི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시순아제 기분 욕이 쏜. 니 암라라 닝진아 줘브리.
0: 말이 나
1: 니 암라게 고신나네. 니에 드링 된다디. 두스레라고 셔면다.
0: 니에 기버 문에 취취. 차르치제 섭치부든 제미도. 제산 수 남셔 봐 증마지. 나 콘다. 계지망 셔야 줘도 생기.
1: 전에 키란 게 니 암라라 저완아 니르 봐.
0: 호세티 제대로 말랐다. 봉심 냠규 제주리
1: 허세 도도 봉심 냠규 너세 유세
0: 말해 제나 라게 직슈다
1: 니에 아무라 콩게 니에 무튼 더 버거다
0: 자슈다 니에 그제 제우도 슈다
1: 키랑 게 제만에 캠브 나다 딘제 큰 능규 문도와 켄스웨
0: 영아 영아 로뎁시시 니에 소감 제디네 나발게 투바
1: 어
0: 야.
1: 허세.
0: 여우조. 디네 파조. 뭐죠 뭐죠. 조.
1: 레스.
2: 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我说好姐，赶紧去检查。
1: 他停车。
2: 朱志雄了，往左边小巷。都是点那，其实路上啥，你最先跟哪边走？马赛民宿如果太多来啥，民警打你三三数。
0: 其实民警们全部都怪，
2: 民警能做他的三片没做，打这些些白干啥？
1: 钱呢？俺做过了，打几个桌嘛呗。
2: 亚麻袋，民宿如果没，哪落得去？
0: 用啊用啊，钱呢？俺做现场去了桌，用钱。
1: 喂，主任，让张峰找你们多余呗。
3: 你看，你看，
4: 来，坐下，坐下，
5: 荣叔，
6: 荣叔，荣叔，荣叔，对，荣叔。我叫过去嘛，这，叔叔阿姐在帮我，他人工的这儿打，给哪里有本书在跟着写吧？叔叔打到几时啊？

0: 내가 뭐지 제도 못써
1: 총나 총소 매쇼바 땡다고 봐시 교진 당시 세입 제배
0: 로그 인부 차지 매견 총샤 네가 중미 랑삼제 한부 제자 매수랑 거 좀 못해 매 세토와 말이
2: 총나 총소 땡자 그냥 그 땡아스 내 요지 대가라 지게 수준 신예체 로망 고든 레치네 내 주디 탁주 못 도약하시 여니 규니 근데 지로 토요시
1: 거도 세비노 종미 지게 한부 엽사시 혼조 칸을 망스라 안 쓴 보어 봐 종조 올레니 밀 자서르 삼 주도 제모 뉘아디 제마 종미 갸교 마 세비노 댐쇼 유디 균식을 쓴 보시 딘제 제마시
2: 前的 中级组织大, 这又参不行大了, 你最低这有要是呗? 都是, 腾大的, 等下组织组织给内置, 西直模用两个大, 球队军用的那个, 西直接去算进去, 你也穿过前的, 永乐冲的, 白露冲子的, 他的冲南冲子里最起来的, 别顿吃不起, 这个一个苏州仓库西屋里, 穷民吃不住也不住, 对内规制杀大大些, 可是等下总用兄弟看的, 冲击组织, 冲击托堂, 或有送教, 穷民托堂兄弟看见一切话出地球里, 看他们做的这话预备两个银币学过, 可是球队就用的那个, 空到三年的, 参巴卡的兄弟前里, 忙做了三苏丹亚的, 这些也不要两个, 看查查球里,
0: 说起来想给对面追我俺母队我呀前提的大家参不下头从头去你现在最记得打没事才把兄弟请你付出回杀给创刊没人我的张西协议你最吃几不多天文美军穿别你说的对有些做的
3: 可是多少呢去年小烈的永年的罪让咱们给汉武集团写下你一个月被杀鸡的那天的策起不赢吧我在三年他给忙说了那些钱币他的钱继续的他去切卡血的白鹿虫村的下白鹿虫村的罪牛村差不起来这前面蒙古几个杀鸡的别大说着住下你如这些给对说着我就出去许多到什么能睡了白鹿虫村这个苏军参不起来这
4: 地冲面芒果几个对内内岁的这娃月色我呢两个的主怕不起来月的就算咱差不多两个接不算咋你爹爹被三妈这娃是顿个一你了四岁来个三下你他这个两个的兄弟去了都是去马了让伊拉去罗姐白鹿冲松我也是对门看岁月没用不起啊大卫让个兄弟去了果然让个这个苏军西亚给这玉城路接起来这些去了
1: 普通梯队必须答应约的主持人长了既然给白鹿冲所精致性那个贴重不发了的东土街那次的三月去送入用啊小白让主持人长了你们都有啊主持人了请你也还小谁好谁让个苏大姐卡斯卡里给我们这有效都是呢既然给
5: 白鹿冲水陪他所持的给了坚持性那个天你公司开穷的那次了用不起来的用啊前能啊其他也不差没吧啊谁啊是那差下啊谁看那个但那次其他等没多你也熟悉的去
1: 罗家的家具不都带土了的能大有吗这罗家的家具了前天天天等着这些面着是让给俺的这些年有了呗他可是不你心给谁俺一的让给俺宁接不着是吧今年还过去一年缺钱大的天了俺若不去了我阿雷莫听宁接都位
6: 哎，我他的人生为何这个事，这么难的？从那创作历史结尾呢？等到蒙古要是了，你最起初怎么没有当过事？让我有个研究面子，就算看最终也没心个面吧。

0: 시야디 도르드네 시에나 창매 시에 두주 자장다 겐지 지부르다 지수에 뉴규지야 공도 팜 정말이라 루주지야디 땡기시 세상 강부티나 용구 맞다
1: 어글라 케라 진짜 이린 쳐샤 송견다 거르 맞다 큰 정미도 송게 체부시 수도
2: 아지 녜들로 좀여도 셈고 딜레캉바시아 되다디 되주덤 지시쇼 던도 가르고제데 나와 마타비나 공급된 아박바스다 녜라북
1: 아구라 케랑게 킹가 말이 가르 야녜데즈 맞어 나왔다 덤미도
2: 띵아 주도메 가당에 날시에다 님은 숨지라 이제 려주유 잠마쇼 모두 개겨
3: 조수아 스마베네
4: 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
5: 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你不送的真心姐关注一道阿妹

0: Gela, tochena.
1: Zhu Jingxiao la.
0: Si, zhen zhang fan la. Kirang nian na lhar nang a pei ba.
1: Nge, kirang de gu de bin, xin de pei song a.
0: Gu xiu bin la. Ho, nga ka ba yor da. Kirang chua yu na xie ba yuan pin tang zhi ba.
1: Tung wei do, chua sge me. Kirang singal xiu yu na, tun ta qiu a yu. Xiu me na, nga ra xiam xiang jie ba zi yin.
0: Si, kirang xiam xiang le pei bai su ri xi kyun ni mi du gua. Les. 차례 가려. 직송다.
1: 어. 조진셔라. 어, 나도 상중 레제드주. 망조가 레가 제대로 큐는 민도.
0: 렉슈치드 튼다 디테일러 강에르 스테즈고라.
1: 아, 다가시. 바이루 종주 튼다디. 내니다 고부르제 레마르샤 조식이 키나시다.
0: 튼다 고이송다. 십전에 튼 가르지도라.
1: 저거디 칸리아니에게 조치와 된다드리시야. 기란 공부시다. 권주 칸르스다 개사없이. 단도 권주 개배 무이디 팔로제 교스 러비나 닥주 체크하고도.
0: 레그디 문에 체크하고시라 요지. 칸리아니에게 견지샤사 팀록에 송접 지그지.
1: 슈자.
0: 이내 탄당한스 렉추 렉데 뉴슈 첨부도. 탑시시다니 두산리리체 롭스게 와주규리 니에톤도 키랑러 네튠 슈아유 코드르 키랑다 바이루 총스 총미 파게저와 뉴센 사부유업자 바이루 총스 주지 키랑기 빈치리스도 제상 저와 딘제 키랑의 인치 탁수 야오나라
1: 주지 쇼라 키랑오네 딘제 샹알라 루리디엠스도 나니 가가 직베산이라 지키

0: 야쇼.
1: 조지소라.
0: 쇼리, 도다그리.
1: 수지성라다 제유 선배 연구로 된 상패샤.
0: 용아, 인시했어.
2: 계속 용러 정대기. 지게 수주 시베 규림나라. 레마다 망조 겐트 총프리. 세용의 그년도 차도를 고자. 탄더 차도를 능력이 마르마 주기.
0: 디젠시 제시 좀 세버지마. 김고민의 수위에 제주 도중에.
2: 사치다게 디게 수준 신이게 킬레치리샤 망조로 로서 큐는 개모 톱체 디가를 총대네 두가 세 소유자 아니 레가니데 저거 해브리
1: 다리 총나 총조 릭지치도 망조가 내가 허르허르 마치세 총유다 총기세 쇼네 내세 망부체요리 이내 신신도 노주들이 쇼야 좀 제가시 콘조기압 대주에서 영인수요래
0: 도다디 중기상마 제주세부세지 김구민아 탁주님부세니 망조라 세세입도 세우시 디다세업지 탁주제부터부터가 지도도로 용자세우유

0: Angelio. Ti garim be kuja. Shanke. Mani nang me ta khe me sar ba. Tier tu yig chiya khashim ba. Ti de chen ngani la ki dor ta ma sa ba. Je ma she. Nge ran le so ga sang bu du ge. Yo nga. Nang ta mo ho. Tong jo jo ne shang lo zra yi ge da. 지가 무익이시다. 니랑 람살려줘. 니엠보시 상계자 주시야. 이다 게임시켜다.
1: 젠게
2: 카마치가 주둔 이게 쓰이고이다.
3: 다당 안에 줄 하야 용차 샷승 두게 가가 저예스 근데 저래 지금에
2: 진이 맞대 내 지규지 등을 암락에 손바 만년 봐 나 피엠이 장근 남아 치부디 겹치라 끼기
3: 류시 자야 부채 뉴시 자게 칠 잠을 쳇대 중에 하고 말을 삼 중에
2: 나 신하고 유이베 녀랑 시에고 편도 요마시 녀랑 사고치 투주지오 장게 서요 거나 양토 방도를 샤오 서이 마고에 같이다. 얘랑 내일 한번 시험해.
4: 디오 감사.
2: 아시 하규다.
3: 따라서 오죠 유매.
4: 정량. 딘제스리. 땡기니 랑기 초부디스 자침이 쿠즈레 카르위원의 라다게 시스기 제상아 두수감 가시스테는 용도에
3: 조리리미 녜저와 카리임바 상세브시에 중아 랑게 제토는 치 게시 제모도는 안능 알아니 게시하메
4: 아세 딘제 말랍다 정량 딘제스리 랑게 저와 디테일러 나서 모두 주도체도 배신가 줄레게 테일러 투쇼친자 인기리 이네 나서 원에 상마 당념 좋은 성귀 제대 장가 저와도 죽하고 싶으시도 제사 주도 챈다고 봐
3: 상마 당념 근데 신이래 거저 강고디 겹쳐져다 시쳐져 가제 상대 요제 나대 샤쳐져다 양비 쳐져 용자하래
4: 나라다 주도세가 용비 니라 디네 비야기 왕치 가봐요래 너니 계시는 용도 왜
3: 계참에 주진리미 등다디 계참에
4: 아세
3: 장가 제도는지 제모도나 라주로지 나 송기 와
4: 어야 그다
3: 계참에
4: 정량
5: 정량 얘라 다더 롱라데 유싱기
4: 멋셰너 디링용제 라다 촉부시고 삼추 되다 니에 킨스퍼유기 잘로다 킨스퍼유기 세케유다
5: 마디에제 라다 기지 오시즈유 정량 쟤는 도스치
4: 제라디게 니에 군자데 샤과 랑크디 롱자비네 나 카바게브시다 너니 계속 그뒤 지지리 용도와

0: 키랑게 초두 제중 디네르 그두 가사가 페네 저리 예민 샤오리 민스기
1: 용아 튕교 타르침 세웠다
0: 다들 얘 쉬비 키랑게 셈 센지고에
2: 셈
0: 얘 요새 다 유별라
3: 이거 뭐 디제리 是吧 마세 키나 초두 네고 쿠요 야시라 당토다
1: 小李明是年底连哈几年看咋学着，你也是个说说来听不到清晰。满足舒然是的，拿了，还是得几面吃下。小李明，绝对就用的那个主人算账，从哪创造团结的，许多些不都打团结些，马赛他这些听我打证明多。车上他说些对不对？阿有生病。
3: 看哪算，马总是穷哎。
4: 다리가 된 게 뒤 통보 잠시지 도시진다 저거 매장 도시 요샤비나 용품하시 키랑게 순야디 키랑 요샤나 키랑주 파악 내주디 조현이 수지입다 수놈니 하고 민도 이내 키랑게 우수균배시고 땐땐 금제 쇼승비 니 키랑게 뼈채쳐
1: 야주，我到时间送你去，中意的。
4: 我派去能明白。
1: 起码给住。

0: 누이다. 세고도 좀 껴버리. 계신 제 정말 왜? 정김 삼배월 이니 틀리기 매체버리.
1: 감이디 여우시라 손스. 나이키란다 용서 직비. 내 갈사도 아. 유캘로 염사. 제 말해.

0: Amala.
1: Oh.
0: Let's say them in da.
1: Usi. Mingmi.
0: La.
1: Jangala so kyeb cha to wa.
0: Let's jajosida.
1: Mingmi, jangge kedi jam ba. Dai ning ale kyeb cha ba. Thari nya se mang ti de kje je.
0: Nie di go shuo sam de yu.
1: Oh.
0: 真正犯了个我说也许从亚切都你的个南皮下没钱的给老公哭诉了所有单呀那么天是虚拟一年狂给张个阿姆拉你要写的你要谈缺呀你也不约上怕起解起来了假说谁就送给明明啦张卡的写字也阿姆拉公不写的你给老公给起来了写上差度 키랑 공수 예니 가림 봐.
1: 미미. 장발라 총제. 로집든 시샤.
0: 제라.
1: 로디게 날 암치고. 베트 컴샤. 마르소아티 제스케나. 야우도. 락바도 장한테 수로 요음 봐. 당한 컴샤.

0: 야 미키비 너군 대부 미타 너군 가봐 너 약속 돼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베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베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주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첩제데네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첩바규
3: 조호드생비 다이네 주두코는 깡빠질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월레 빠미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국이야 야고 싶어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괜찮지 않군에 레바 있으니 콘치부 메고
2: 콘치부 맞다 한국 차라 꽝니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라 꽝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4: 波上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音呗这追一字他扎苏扎农旅追一字恰藏语呗通胸吉培育音阿西扎迪诺开始追子音压着恰藏下扎干不恰的学习过呀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起来这张罗吉帕追扎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扎长死的也过是但样死死的是恰死但我觉得扎水真弄的你那路里呀卡起下岗不拉索呗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所也我那样我都不是了扎讲价的行子破过这见钱不多都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的来见不多现在扎追的扎所也过呢罗吉帕追培训那路
3: 因为人工刚进来，国家党出就是故意，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军就等过来这么个，刚你演员是，况且国人恶军而故他，国书故意被通江集培育，通江村长那年年对党部在一年段有些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呢，你在阿拉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吉巴追韩国的团结，你是咋个用的？我呢，搞来是咋看不着啊？
6: 我看不开别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给呢，搞来借口蛮多，对不起不知道啊。
7: 俺是南区军人不行，拦截的个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铁土部院长，去说可再让那干部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公部门会讲个这些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过杨国节，对不对？找也查不着。
4: 公布个再叫那干部干净那个么多？
8: 得罪他们恰起了官，也他们顾及过过来追米贵。
4: 罗家派出他们恰起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国音呗，这追一次他，扎苏扎农旅追一次恰藏语呗，通江集培育音。
2: 阿西扎迪诺，开始追子音，压着恰藏下。
4: 扎干部恰的，学子快要的苏干红的，国巴不得咱们马大撒起来。现在罗家派出扎追的培育起的。
2: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扎长死的也过是但样死死的是恰死
4: 但我觉得扎水真弄的你那路里呀卡起下岗不拉索呗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
2: 罗吉帕追扎追的扎水我那样

미르직 칼레라 게조와 탄튠 티베 마오웨 슈누츠 레그디 낭투 냠슈 체유 赵东阳尼, 赵福州塔, 陈秀林起, 出过你不的这啦? 사향派以能送, 미럽送不的也是。 罗吉给孔, 사향派吹借能林起, 美翠如间土, 两个亲友为, 赵东阳, 他们有些能林土, 来给了切的, 能送往西恰月。 波来以新德巴塔, 巴来以能林送往列, 赵东阳给森光说, 토르메기 겐지식 코베 착된도 법에 소화 서무 중요해. 남조 땡도 유협에 바바타 도르치 짜오동 양기 겐코로 벨레가니 대외 십자타 지용 정신 채워해. 리고르토 조와피 타동 매수기 응외매 겐자야 랩시레타 매균 고베 치자 레드윈 줍고요라 티미 능리 난기 지신 계자라 가르 유메타 보타 지신 소기 뇌바게 유메소라 토나 체구기해. 코베 민낭 늘린디르 송교 야부 지균디니 미름네 미럽 규르 제베 김규기 자샤 침부시라 저기해 남조 토분디니 김장지기 레가타 초와 냠네기 쩐데 더부로 규르 예징 니더부 쩐디니 무 치갸잠 예베 사이한바 추제 능린낭토 쿄고 예징 관저 튜모토 능린기 대자 소식이었나? 대외 사이한바 능린 레드윈비 제와타 태심 경신이 대가라 유바니 모장 제라 양 모장 콘마도 매바시마시 투지시부 컨루시 인루 네게 윤조니 치루난기 거바다르지 디니 하장 냄베 쿠류 최토 미더베 디니 더베 능린시 제라 타윤 즈민 토토 시기 체슈 인베 미수 능린시 제시 디타 조준 치게니 사이 한바 인시 사이 한바 시베니 소고요게 난토 제베 콜리 시베 트윈인 디카르니 화베 탄괴타 소베 토강기 젠잠수 내예 찬염 조제미 제동 하결하잠 세기예 대세베 롱추주 사이함바이 미릅송베 가제베 존체바규 팅은 제류기 캥비 사전디 와자 유료 겐비 능인시도 되니 선엔디게 망소기 초대쿠류 레주 제바타자 겐감 시베 주교라 군대기드바 덴비 베드윈 사부시 쿠르게 나제 최토 렌시르 듀유발레 담라차 유진 기베 담라라 소자 망부 김시 내유 콘주니 런허 장부의 추공수 초와계겐키 냐첩제 인식 리다 캬롬 튀름니 슈두 류이비 녀리시시 냐디리니 추타모타 추슈르 영노 표숨소부 유에베 롱슈르기 추제 낭토 시네 손에 두기유 콘주니 자치 규르두 쇠부시 이바마세 티웨 사이한바 긴감 쿠류 추유기 구규 정신기 십제 체련기 요제시 레셀야초 장부의 중홍 매독의 직변 무미의 낙체 진기 퍼유 덥차기 내초 탱기 사이한바니 징징지타 화배 서구기 칠롱강의시 이마마세 티웨 윤종규 꾀바 제신 카론 레베 매도 동지시인 롱부 외마 따라 당시 유해종 타자 롱부 유출기 체류 강양해 로주콩 중국의 동우와 체갸 신비 롱로 로간 토마티 내내를 조준 체류
내디네 규비 롱보로 퇴티네 송 편연 민저와 식대유 디카르니 모자르 뒤에 내조시 인디 디네 롱보 로라 규로바타 제마 담라 규로와 nguan che nyangam thangjin dini thanda mume gi nang lin du chur ge

디가라 로시보 감시 체싱 남시 창아라 첨부 유해종 자지신기 퇴공 배송 소부 유 디가라 자가 상부 유해비 샤워 시제 모제 고마도 쓰기며

네게 타도나 제기 계속 누바 야부시 튕기 해. 직직배 최네 콘소의 주마 링쇼 인신 대치료 투 정부 타주 돈조로 편도 침부 해. 예게 치다 파대배 치 샤와 시저표 자주 니보 개블로라 초네 개유배 남균 자주 뒤로 초네 개유배 샤와 타 동도 용급 고고유니 누바 대잠 튕기매 龙武 车人配角的前辈，每赛季输一开卷地，况且苏家他争取前年那再出多钱许多车角了，过年钱不收的。玩家突击车卷人没出头，况且铁栏硬，从来脱不断牙，况且了每赛季出头皮有被忘开水，球队球员给苏家的助理，团结他再为出不起的。小周错，见么他都有被彻底能不使用。观众阿拉是小为曲折曲折接触的大事，阿玛特人都算呀，给了便宜，大多情愿是。曲折用规矩级别格数，小区每赛季入达了新的店内，监管他出国了送给情愿。这样，从外娘娘配送装备用不起的过程内，曲折用人家内数盘龙吧，这个又把他。协助他监管呢，确实今年做个月经。接不落去，下不南去，导致几度之内，过送给那么些吃不了签约。

디게 창아르 체우베 추군 담라라 초제미 체도 납절 하잠 심지 유종 튀균 초제미 체도 갸멘 히 사자르마도 메베 자 자수후 계자르 토기유 잔디조 메도 신다타 냠토 직제 톰네 나반 토부차데 총을 내게유 편준 제도 토비 추군

사향바 이루 유토 카와 포유 레야 독습 체원니 체롱시 디가르니 권산 다그시 치당키 호조 인시 로다라 체롱 단위 겐키 제라 모즈 통주미 가자 사향바 이 미럽 카시에기 제주 신주 내가 균형 제디 모 치갸자키 탄괴 모자 능링토 규로와 제이 능링 난콘기 사자 동박카지 사주 셴부 유베 왕키 신주 미나 초로 강에 쳔부 수이 신수의 대주 대신이 나제기 중부 예배 장아라타 테마 고토베 싱수엔 데뷔니 가자이 로주르 텅신타 러신 슈바 캬솜소니 사이함바 싱주르 쥐베 통메 싱수에 타시 디탈라 싱수엔 데관투 십사기 소베타 세르단 튜베 도담 제디 싱주 데뷔 튜지수 싱수엔 보모타 如果这里隐蔽不用那个心酸的叠住亏图我的游戏。

0: 오야 다차 아라시담티조 람사 두소케와 니무지니지네 장자십시 치르다 오두스 제지구양스아 돈도도다 키란조 공작시담도조에 제지구제쇼아 니무지니지네 장자십시 치르다 돈도 거르주주나 야
1: 哪有这话去？我这，让你老弟给你来，唐多钱得当个中年一百。你去哪里修？老多别急，去了没没多少一百。谁答应过谁？我那姨，你大人是俺们俩团七八老幺，哪哪能是对没多？阿拉都急，我别着急，我急不着。你大姐阿着，阿姐让你怕可不是急的。
2: 是的，看差不许多哎。我那姨老周看差不下下，你那还是几个月没，你打死些个主意。
0: 上个钱呢，看在老周了，没个得个日本呢。
2: 要是老周有没还管用么的？
0: 我嘞。

0: ནས སུས དེ ལ ཁོ བ གྱུར ཆུ རེ ཨམལ ཉི མ ཨ샤ལ གེ སུམ བེ ཀམེ དེ སོ ང ད ཝ ཨག ཆེ དུར ཅེ མ ཐང དོ པ ལ གེ ཁེ མིལམ ན ལ ཀམེ ཁར སུ ནེ ཏ ཁར གོ ཡུ མེ ད ཁར ཆོ ཡུ མེ སུ ན ཁེ རང གེ ང སུ ཨ ཉེ ཉོ ག ཆིན ཆོ ཁོ མི ད ཀམེ སུ དུ ཡུ ན ཉེ ད ག ཆིན ཆོ ཅེ མ ནེ ཨ샤ལ ལ ཁེ རང གེ སུ བ སོ མ ན ཡོང དུ གེ
1: 영아 화자
0: 라
1: 장발라 로피조요리 샵자 치차송에 교치아
0: 니 치차
2: 지다 짐즈 달가쇼 지다 짐즈 달가쇼
0: 아샬라
3: 예스
0: 니쿠스메
3: 니쿠스 기란스 규시
0: 마주고 된 제바
3: 규시 규시 너 니게 돼요 걔가 역제 돌아 칼라티 콘체세르다
4: 예샤르샤 다신게 다박샤 인스기 디카스고시
3: 수수수 무던스고시
4: 다박샤세야드
0: 게

0: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 gem ge che de ge ri ni san ba ta di bu pu ri yin ji ya hu che ju ne ma xi pu sa de chang bu che chan ni yong gu ma ri jiang men neng xi ri san chu kan da qin bu cha ne su bu che be shu wo ni nian da duo guo san chu sen yu le de bu ji le bu di su bu qiu ni min du ke wu sen bu che de je du su len su 给这七姐些牛妹阿们是听姐陪牛妖妈姐都是姐苦就推个妹吧拉不姐不过的听这些不那个了俺没能姐打么就不姐 米伦丹女的米都死亚了拉维米的米伦丹的爹有马的死亚用过马达你也要我姐孙伯爹的人都是姐我阿妈是爹姐陪不顾爹的人
1: 阿妈 아마 니 꼰다 쓰기 티리 니 아마 주워 나를 쉐규메 니 노샤 이네 아마 나도 상매 화츠 지메 나도 나도 상매 화츠 쓰나 냐데 쉐
2: 쉐 아마 나도 상매 화츠 쓰나 냐데 유
1: 提林夏天的李香库尼了给阿斯坦比给阿图叫不用过了三句给阿图点那华子囊大有马车我最应急华子你不起阿妈我妈妈真不你们几枚你打龙车你个月你打擦巴拿了德语莫真那个雷若达 我让做法子再去写了几个游戏一年阿妈我不会游戏我夏天游戏的龙爷拿了你夏天了也会写给阿斯达牛面我不会阿姆戏阿家也会写钱没吐年你阿姆也会写钱我是吧 因为你没写东西你最别想连别没多看见什么钱的肯真是阿妈爹来就落出去一下我让最迷在地见过的不错你要这看最随便这样子最别 미창매 아무라를 가보시기라 나를 가보시라 치기 네 쇼태고 아마 나 교수 잡치다 용두게 샤티에 샤르 둔도 샤샤시요시 기라니 깨가 니치르다 지마 샤샤님도 깨가 다니 용두게
3: 뭐나 정고만 넘치고 있다 거중이

0: 마르스 카젤럼네 장가 우소제르 진행부 녀도
1: 아 아들 녀서레 저거예
0: 그제셰브셰 나동 칸르시다 그제슬레브셰 록드르제 카제브레 아
2: 록드르제 그제셰브레
3: 아지 빠진라 다 치마나다
4: 샤티에 르치디 리샹시 나는 저 파티에는 용두에 아메라는 셰비이버 나주 미자라이 키는 용구 마지 제마제
1: 니키메 아자메화겐아 뉴교지
5: 시다 디아자메화겐아 저제벨라 다지 나주 카린스 파티에우제 세사베 칼라 마큐야 메바 시바
4: 랑하스기야 미양상 랑게츠구이베
5: 랑게보고 처음에 마슈 권수 마지
4: 샤티에 아마무이 조수는 라르 르지 딜레 야시 녀고 르지 싱기스 녀네 그저도 나고도 돈이스도 고바지
5: 녀주저 여르베 송다디 르지 권챔버다 책돌하스지 어느 가서 가르사오래 가르토무래 하부감님베
4: 장군의 라부감님 소시도 그게 니 그저 씨바 장가주 장아
5: 제다치니베 아 돈에서 땜듯이 오늘 소화 규마지 나에도 사요 말이 밥에 세미요 용두베 암라이 쳐야요 말이 볼라 몰라이 쳐야요 말이 저도 아샬라다 아울라이 쳐야요 말이 제 말에
1: 기나니 천나고 말이 딜레르지 밀파제나
5: 발라게 디란 제 용두베 야 딜링시 니에 로듀르시디 감나루 응어
4: 레시디 발라다야지 고마시 샤티오네 딘데 칸니물아 렉치 상마 녀규치샤
5: 더고 랑자 표인다
0: 용마르 창제 샤텐 제 사브로 초련의 그 제스
5: 록드르 치시르바
1: 지마르 니르 냐고 니도 메리다선 치지소 돈도 녀르 제키소 이다처럼 독자비샤 어랑냐가 저세시게 훔 야야
5: 솜라 솜라 가오마제 돈다
3: 디녜 보고 싶다 마시 코녜 바버시
0: 지 부고레 롱타라 체제 당다 보고 춘추로바 가르싱그레 제버차소는 싱그레 쉐마레 나저 장즈 중대 초부 진제리 뜨다 당다 근제 참도
5: 나베 두샤스 진제 차브레
0: 잔 춘추 갈라
6: 제요
2: 야 다저저저저
0: 마시 내년 보고 없어게 봐 결혼 생겨야 또 보고든 아기부터 녀신이유 님은 좀 많이 비는 토셔겠지 나저 나다 두려 여지베 결혼 전 간다 없어게 녀 여러봐 미 창내 가보다 창매도 안 같은 거지 나저 개본 내가 조지 네가 레수이 앞서 등재매 리샤 로슈
5: 아 알레 쇼쇼쇼쇼쇼 로규로규 암라님도 로규 암라 꿀롱샤샤 랑가에 카드치쇼 아 응고 유시
3: 다니 니에 제벨에 가두다
5: 마리마리 쪼랑키규 쪼랑키규 니에 갸로치고 쌈추 유시 유시 다규
3: 샤미송아 가디리 샤카르도 준다유너 리샹 야구춘다우지
0: 최장, 네 보고 없어게도 코스 생겨 가로래. 미티 손에 네 랑시에 오다서 리샹 독자 진짜 조랑 게 쓰였다. 고래낭 미티 중에 로지. 로티게 레니 부장랑단 세다 치고 줘봐. 코스 낭 夏天 치도다. 농주도 쇼다가 부고 유주 마당부터 능무 상면 없어게 역시. 이내 리샹 갈래도 치고 마치야 가래. 여화던 거 줘봐.
3: 부고다 부고 정말 줘봐.
0: 만자 가서래. 리샹교카도 균도다통마시베 장윤시다생 아무진라가 계시다지지수 계세보고디 야구치중구유는 나라니 탑조지 교차오시 아니시네 여유없지 고파경 죽어대
1: 아무랑아 좋아도이
0: 녀티리 양가나가 지수사부 협자치기 터리내송 세고대성상무 루미스제 락다차오유 녀마고베 자라 켠녀처마요 과조아
3: 내가 주의.
1: 안라, 한 방가 떠난다. 我们前面的这半个都要有嘛是，叔叔总是的。一年我去去给你看人家半个都能够多个，他那让前面吃不是不？我第二天吃呢，看人家半个都多嘛热不？今天都是有点少许多。我老对人家年纪年年也有嘛热，第二天人家半个都难的。
0: 呀，帮爸得过啊！婆婆，俺们家里姐姐，都到我们大家看些啥？今天让了六对日子，也不是你我啊，用对。来，俺最近我不过，
6: 要俺，我不要。
0: 天天俺看这边呢，没怕差不着。他给后面种这些地，开始过些。
2: 俺最能明一个两个庄学长，俺说的没事啊姐。你，你们先前呢，没让给俺最难个强子两个妹妹强给这四个妹着啊。真个些呢，你心么咋子？我们中间俺是呢，俺那最强子也搞不明不点起人。俺那年初没跑起过来，不过你们也不认。
7: 许多姐姐去过的，个个点姐。
8: 看他父母的，他人家就得天长不歇数。岁数不够江浪大，看了嘛，你们得这岁，没不够要有团队，是不那没给不用过是。可军了，没大米都不赢了，你弄多了吃了用啥？不过的你，你们记了给，你们多藏了穷不是？一年他们在南山开发穷子，所以你们给不用个什么？俺们进了。
0: 有些呢，他偷了些，难过嘛是。我打过三路可以，也不等到两个母亲不接，永不买啥皮呢。起码每个给这提来都不写个些。现在你去让斯特里的街当街，从头穿起去草袜子个衣。你去让做车务，你妈也不，两个男同不打个，主要是现在是车子钱送钱没送啊，晓得。
7: 你最的年轻的，
0: 俺最的年配，我俺们的不过要求啊，钱多，头小钱买着呗。钱怎个？搿对对俺俺做等到七十岁前，俺俺是这个人没钱，我俺阿妈要求就钱并不。俺今我听这句有句了，他的强子随便看了三百么多，没想到个随便看了也能穷得十个命多。俺最强子开始老的个拿了两个麻将吧。 三姐年代，可是干了看不清的停车线的遗嘱，你那停车的明白，看上去还会吞噻的，你别说，这是给不到。你那里是得要交钱的，别个要有，得过考场的，别个过考。你们你那里是对的，也不，你那边的苦苦熊熊姐带我去，不过俺们停车线的，叔叔不会停车差不多的，你了哪子等个嘛是呗？ 马秀的，他先马上。先马上呀，看着的，俺俺嘞俺俺吃不食的，俺我呢吃不习不吃的，俺嘞我呢跑了六十天这见面要是呗，以前俺嘞不过叔叔穷多是哪呢，没了多个马东西的。明天马不跑到前面是不是？伊呢也跑了几多的？伊这叔叔让个不给呢？ 你拉车头你要是呗？有嘛是？强子若不得做几对的，强子来特别速度。可不是俺这心拿了，年铺的心拿了，都不听这买不买着是生意。多少钱得个买着？听这多少钱我穷呢？听你不过你个老头子就喝多酒，可是老板我又不赢呢。
3: 那是你女儿才有事，你这偶遇嘛是呗？给咱做唱过去学的。他给马旭，你这头皮是当过兵。哎，李大侠，让学的，我让你速速那么切一刀啊！哎，你这边呢，让速那么切有事。让女儿，让两个亲，永不能少嘛是。
9: 作家让我呢，俺拉起这些，让俺写不起书去，让俺三亚的、同亚的，你让给扛把独书给不是？等到让了送过去，不是你的。
3: 나물이 부구기르주 소자라오게 참물할 처지치 상수디 가게스트리치오 마시 장나무 소코디 롱라고 제자 니에 잡으세비 장나마 부구기제데디 니에 요구규비 장게 부고니야치오 마시 니에 다도치기 장리에르 삼아 니에 치우유바 니에 용제세를 두지 세뉴바 나야 민뒤 추이다 이내 강원의 양생시키기 장랑치시 나 미시 장모 오메 수베 속자시보 해봐 전부 드리구야 가르지나 아 기랑주 나기 랑지 계슈 장모 수고체가라 또 전부 드리유니 장모의 주인투구유 어느 나 전화기 예나마다 예포 예라마키야 금제 가리나 원어 예나메 나시와 터져요시 양의 키즈 나시와 마찬가지죠 아 아 진예장 계시유다 양면은 나라니 제외계구 장 리다성룩 나 리다샹룩 아 지사 엄청 유지 가지가 자디 제닝 쳇라 그래 장 우유베
5: 여정라
6: 어
5: 와과도
6: 상하나라 클라사가 친수
5: 알레
4: 견장라
6: 어
4: 그제도
6: 미술주세 전라진샤 니에서가 날린같이 제샹당지
4: 도순시스
6: 어 개여마리
4: 让让爹错用지 나 럽시에마 집지
5: 아무라가 장러 냐립자샤 개가당추
4: 나 칼라센조이 나 조사가나로 마진이 호실리샤 칼라시부시수기 제만에 칼라게가 요먹어
5: 예 쇠블레 심두베
4: 랑디레 심마
5: 제가 랑칼라세네 나 럽제마 쳇피
4: 나 좋아도 뭐제 겐쇼 랑닌다 미양 치드 나 럭미 두고
5: 나 야부고 럽스 쳇도이
4: 쳇는 아이부고 럽스 쳇도이 머신에 보면 랑을 쳇 치기 르지 파로드 랑게 미양 쳇 니에 미 두고 쳇와 쳇
5: 쳇는 예 제만에 칼라 깨우래 양 깨우마래
4: 깨우마래 난 룰루제드
5: 용아 칼로웨 미비 미망 시지제도 와
4: 초게 미비 니에 시지시
2: 어지 세무스위 Rāchī rāchī, mīzū mōchū tōn cātūk yā.
5: Mūrāngā nyālīw yāgū chāb tōng sā sāpē mūsū. Nāngā jīnzhē sō chūr chūrō sīgī. Tāndā cātō lō chūr dā, tā yā mūsū.
0: Ngā dzū sē cā. Wā kār sāk rē.
5: Sā gā nē sāk rē. Khun sū yūmbō yā rū chīn sā. Lī gū nē mā jīn shikyā tāng shā sā. Kāndā nyē sūyab lī shīng bārī. Ngā yā kālē kāk rī sām chē, jē mā nē sā gā nē sāk sā. Yā gū rūba. Ngā yā kālē kāk mā rī, rūba ām lā.
0: 원시 캬감나 로쇼 권당 아래 사모디
5: 디키나스 쳬 권당 니 로가 쇠쇼
0: 보디히나
7: 제토네 강부 양라쇼 양즈 장부 자타 케디 체르니
2: 세
7: 롱부 당웨 착차 법르니 你
0: 最起不拉雅的年给要的我说嘛觉得特别有这边有这边我们来给拍一次这马拉修阿姆进来给铺一次这卡拉给阿铁用啊米歇巴年的团大主不是这头看到多子呢苦格不塞街我让你给歇服的
2: 나라니 니가게 돈하고 띵우나봐
0: 칸다 돈하고 띵내마디니 칸다 창지 두스대야 민두
4: 빨라 암라
2: 니에 두스대디 라니다 미래 망주 메조생이
4: 지 군주래 쇼게 텐지다 공무 텐지 망가 종시 ngawantele chip tam ba
2: rai
0: ran to sta sebe
2: ya lebi ya
0: tangge chang zlo le ba nye le be ni 让猎户呢塞下死，地粗细节落里，让这娃个上龙子的阿有死了。

0: 남의 밥에서네 잘라내는 거 봐용지 장자 내는 또 그 부모님 이 참말비
1: 미토 세발에 랍디제 요르삼지웨 소소레 쮸다 고르다 치수칸 그 좁다 이내자 겐수칸 그 좁다 이내자 너럽기 포자나리 이나 지겐키니르다 만즈난기 겐슈 상매 사고이 쮸숨 녜능지 쮸지 대소에 토담버사 튜신급을 락다제드 수치도 쮸베 나르바 대쿠스칸사 전다 추주의 체도 연고서 쇠부쇼드 펜주 조규맵지 쇠베 급로 니에 뱀이 쇠우로바 대천뷰 칸사 쇠마레 개시 미션다가 가 조거유 쇠비너 나 퇴용구르바 대갈사 막 퇴용 칸사 던도 요르다 나로 추가로 균쇼보다 실도 균쇼바 락치 계제 소구드 대갈사 디밍러 레소 칸사 보고 탄데 랍자 당조 요리 니에 탄데 인일럭 부유 대비치 칸사 미 망고 딘제기 레가 제대로 요리 성부도에 아. 나 미치 죽어게 치기다. 대전다사. 기라즈 딘제제 미르딘 톱도에.
2: 사토브 미데.
1: 나 미셰슬러. 예보다. 제시 줄네. 미만치야 메사. 신규베. 와나 즈나러. 니에나 모게 메세는 시리. 팅드 사스 셰비너. 점블링 용스.
3: 디스 장자. 라와게 베드 유아다샤 단다 나레 제투베 마세 나레 오네 쮸므타주 지기엽자 타제네 자 응니다 녜부 슈디 시지 메베 임부시
1: 미캬메
0: 이네 단다 미드힐 통야디 미즈 우시카이 딘체 지게 신진 친제 야오시라 자샤 와 창자 콜레 시라게 용구지 녜데나 창자 실로 조토피네 야오 체주 땡기지
4: 랑케시야 지스
0: 俺最强子，吃亏的吃的，哪里就像那可怕用过的，是吧？
5: 是的，强子东西破旧的，拿了卡拉水，不过伢子得救命呢，我呢，抓了嘛这边。伢子得谁救命的？俺觉得前面的，俺还托你伢子能行的，我儿伢子吃的没被出能行的。
0: 三儿，晓得，看路的，出的伢子吃的，强子，看见的。
5: 俺看见的。
0: 嗯，强子。
3: 让伢的玩个出头为少用些啥，伢就是来过去，出力咱们给个钱，咱过节活的。看那嘴伢是出不去。
1: 哦，多钱呢？
3: 对的，伢是伢的，看到他们的去哪了做个事。现在
1: 过先用的呗。
4: 今次我那边做事下，一年我你直接落出钱数，你们到厨房给你点俺是。强子给钱托你点俺是，你们俺老表三样个气度。强子爷，多随我个亲戚，俺最拿了你这些女女是。今天花子拿落出钱下，俺强子爷，中国啥子七个字记了，才个亲不是的。你俺们谈的那不是。 强子没几个大舅娶我时，都对孙的，你也那样跟起我时，都到我那个父母的前，给不了他不多，俺娶到些舅娘们，顶住些伢的，你也看上做，俺做强子自动给拉去月饼面吃的是阿姨，羡慕多，去做出大差别，变着个，去给父母这边点这事体，老姚姐谈过的啊，俺做强子，各都给错话吹呢。
0: 给不起钱用过嘛，是吧？停车些好些个。
4: 你那些就的，让些的，让人家要停车机，就可以用的那路子，我那没给，免得第二个，总归些咋？让他那说话的，各都有被从那寻不到的。
0: 马达，我，俺这停车些没。
4: 他人家俺这什么最便宜？老出呢？ 俺最那个路腿强子爷，胡大伯大大，他都点点给，西屯咋着？上铺俺点给，金山时准。强子爷，俺这白头给乱动钱子，俺陈娃儿的身边还给买不起，价格大，俺团给三年门口掏不起。路腿里强给，白准的乱动的这钱子，俺陈娃儿是咱几个女人的，体外，强子。 남겐 인수 풀주규 겐지 지부 역시 양외 서시 채무

0: 노부 냥냥스게 바벨로
1: 냥냥미스나
0: 냥냥스나 냥아 부딘제제 암라 잡딘제 야 탄토 신부도 왜 신부도
2: 카르통이
3: 라고도 야우쇼 보모디 위에
4: Sir,我让你给他的牛肉拉面煮生意。来，我给长不些送啊，长子他接不得了，干不着这个意思。年前呢，别人来个的我呢，要我洗了这些，他给我也上班，我让我呢，没事差不点这，免着三不久。一年没让个几次些当得的，我呢没叫个男人些，连陪不打，下陪不，开起雪的，没让个弄着说不得了，开邻居。
2: Sir.
5: 让给朋友自动还全公民的。阿查苏莫说，你看这时代呢，不定你大大的没被收拾住。 랑게슈다.
6: 아, 가리.
5: 통과 정말이.
6: 랑게슈다 가리. 딱딱 이미도.

0: 로용비.
1: 라운네디 제페데. 광다도세 양촌도인스치. 치부딘제 로용. 랑레가 좋아딘제 요르야.
0: 베틀레가지. 랑시네 동부지. 랑게 개 고무중아. 시에냐라 개 두게.
1: 가래. 개 고무주.
0: 당기 오윤행가 미시야라. 와르. 집중지나 로리스기.
1: 다능이 준비사 집중돼야 요베.
0: 가시고시. 우시가게 개가 리스기.
1: 보디 선전치 마베. 로리도에.
0: 미즈 추구자제 로용 버스기. 간다. 네 코보다가 나는 문에 심나라 로마데프시 부치초.
1: 심마데프시 하르도아. 삼로 자만트 단지.
0: 삼로 자만트스나. 라게 제두게. 랍자 주드 우시카게 와르야 가부치 뉴요르다. 탄도 부디 랍자 쳔모트. 추부차. 로용제 문이 요지. 나라즈 섭소체는 마도
1: 니랄치오 우시카이 윤내위베 미지리 윤내위베미 내로신 고죠 머신의 고승미의 유바 찾아니 로고디 요마리
0: 승예장 유승기 단더치를 베디 승지 교주고이체 머시 야베차 망고낭제 체어리 이내 추미기 중에 뒤에 하고 되고 매바 협용구다
1: 추미기 중에 뒤에 나라즈 난다 저와 요마리 나저 보다 남은 칠 좀 유매 봐.
0: 간단히 주민국 중에 대해서 먼저 나를 켜 주면 라. 네 참은 夏天里 아무 맵 소매.
2: 랑가치 쳇는 덤 규매. 딜뢰동 블랑가티지. 랑가치 캐 말리는 용구 마시. 디 살롱 요약 랑가티지.

0: 서모!
1: 그조마시 매조, 랑신에 로우구비 여
2: 나 서모인바 근데 사과죠
0: 아주 나는 장가라 서모랑가 빠르도
1: 매화 샤로요비
2: 야채화유

0: 진다. 상호 검주 칸 가자래.
1: 검주.
0: 알레. 에, 야, 검주.
1: 돈이 쉽지도. 아스레. 다들 되서 가봐야 되지. 계란 소이나.
2: 소이나. 루테, 나 리창 선생님이.
3: 나 리창 다 좋아 그림아.
2: 나 리창 선생님이. 리창 대두게.
3: 나의 랑크 선생님이.
2: 리창. 터링 가봐 권 챔피 제시. 나 니고 유베 아.
1: 왜? 나를 간제도.
4: 단단미. 니 아메 터리. 야 뉴트 시이. 나 우주 저 화스 통주 서도와.
2: 바즈 상람나 주스기 그제 쇼제 잔데메자 응원의 제대부도
3: 예선절 미세야 세트 자비
2: 세트 담바 콘치 마시 바즈가 세트 양 자제 잔카라 삼무니 마시아 탄동원에 님을 놀래지가 잔 유중 것이 투메베 소시도 나라 체주 잔가 친구도게
1: 지가 샤르소 让他落单机 兰州个车

0: 我们的人都是美花罗列下。美花罗列下。
1: 오지, 빅수래, 아. 오지, 오지.
2: 진라, 왜 나서 체인주?
1: 아, 매장 체인주. 당기 장제 십시치도 아무 쪽에 랑 롤레 샤스기. 아, 매 야호시 대우하. 오지, 오늘 빛이.
2: 그런 게임도 신스템 작지시야.
1: 오지, 난저 매화 가게부터 이제 그 뒤차부제 개워줘.
2: 오늘 큰 게임도.
1: 랑게 신기해. 랑치 길치 배지. 아마야 够够了. 랑게 니람 시비시 등기. 니 니람 나라. 랑 단대든 이제 재미도. 보모 친주 그 뒤인데 장제 굽르 교조녀기 보모 탭도 어떻게 안 다용기. 랑다리 로용제 베드 대년인 바 야나 내가 대년인 바
2: 베드 대년이
1: 베드 대년이나 라니엘라 오연랭가 친제 토치게 봐줄라 탄데 상관 미게 방도로 니 마스베 제잔 친에 용부 상마 토게 고기 베드 대년이나도 좀 없지 랑다 산다 네가 로용베 大姐呢？让休息，俺让做药铺头子的，姐妈乐乐姐谢休息。
2: 请你让俺注意的。
1: 休息。

0: 교수다.
1: 남내 사배 최수티스 통두 딩아 선전의 리체 모사 체슈다 디기 체슈기 제가의 루규시
0: 좋습니다.
1: 예 최수디게 냐고 삼치라 담산디 기랑소 규주치 오 삼치 대외가랑소 고래 니니 소시에 오 삼치 최수소도 많고유 랑게 코난소 담루 치우다
0: 아 하지 하초래
1: 코난소 니부 용시 딘데 담야 용구시
2: 하지
3: 对的，妈是，大弟肯这些了啊？对的，自己的，哪个能啥用不是？哦，自己的，自己哪能啥用不是？我都出自啥事？啥子哪里不是？对的，你不是的，你干啥去自己的？吃的多啊？对的，爹你这么多啊？强子，
0: 爹
3: 让你姑在路边去追了，从来搞不起。哦，对。
2: 对的，让给你给那羡慕的心，过那书记给他们要弄么说，给了。你让这些男的去也没得事，俺就让了三七土地。我那宁这么点这多啊？
3: 夏天给英语，这咱们是来给个月子啊？给了爷，去给了两百不能是日下送给。呀，俺让你拦住九姐，婆婆表兄弟这些给下。
2: 呀，
3: 夏天给俺全部是他自己。
2: 俺还是他成绩，爹连不是都。
3: 强子，此我去做的。

0: 겜게 가르도 쟤는 얘를 시험이래 마 시험이래
1: 뭐 랑게 킵사 말아봐야 내가 된소 진달 시험 말이스기 여시
0: 쟤 랑게 근처 시험이죠
1: 티 저다시 나 도마 데일에 뒤에 경침부 라증아 이 책도게 도스네 뭐 랑게 진다자라 제치 소수 시험이 시험하 주시 키테 뭐 랑그르다 청소 되게 직접 양락이 심내 쏜자 뭐 랑게 제치도 랑을 제 시리베
0: 도스치 랑게 직접 양락다 주도시다 제치 사무랑 제오 나 캡 사무도 먹어
1: 텐다디니에 20야오지 체고기 도스치 제치디 랑게체 키텐디 나젠지바
0: 할래 쟤너 랑피게 되쉬 나 진이 린라 세가 조이
1: 왜 뭐랑 공시 겐제르다 급디디 무에 마자 미래 자사용

0: 저 랑롱한테 대죠.
1: 그러나서.
0: 저 숨다든, 나 저 숨다 밀든. 나 저 김상 갈사 오래.
1: 손속이 낙도 써야디.
0: 장가 간다 저도 제배.
1: 말이, 나 저 제라 좀 돈 다르 봐. 상무 핀제 까제 하면서.
0: 손게 왜 가르치 드래. 김상사 체도 마시베. 나 자 저 숨주 용부지.
1: 손디 김상무도 경요 말이. 대로 가 보고 걸어 봐. 계란로 김상 가서고.
0: 장윤 씨. 디신저스다. 소리리 캡사지르 거리.
1: 지금 양라. 만나서 미견 린스나 거다.
0: 나 미견 민도스이베.
1: 용아, 초 신다진의 쇼. 다리 뉴네디 머시 깨자 첨부 유베. 켈레딘 제 재미도. 이내 콘스 챤라 표현 첨부 유도. 계속 켈란 켈레디이나. 캡사 충스에 망스 세브도. 야니 캡사 추시 계산이 세브도. 계란 쏜다.
0: 나 로브세 소히베. 라신젤레 제님은 그새 신소. 디신저스다. 디게 쇼마지. 나 소리르 게바 캡사지르 거기. 캡사 체셔 거기. 你上线，让大王姐妹看上林子嘛去。
1: 我在听这嘛呢。
0: 公司穷鬼，人家偷些东啦，
1: 好中哎。马九，
0: 马九，
1: 俺那时候
0: 你见我那么多
1: 样，最巧没有？马九，马九，米大蛋也我过去。
0: 马九，
1: 米水姐嘛，杨家俺是三个用过的了。既然说到这嘛嘞，开始俺是谈的装备，起来的，接了业务都上街，没想到了，得去前边呢，得吃完上过了吧？老徐，这嘛嘞。

0: 婆婆，让给这等于啊？难那么多啊？
1: 你看吧，
0: 你看打死个中呗？
1: 没。
0: 呀，你姐姐，你看打死个中？
1: 没。
0: 你打了赢打了？
1: 忙着下。
0: 呀，对吧？都是姐姐，你看打个。
1: 야, 맨 얘기해라.
2: 나 저 총성 악도디 요예비유 이내 안 저래가 칭예디 비진내 랜조 손장 신진랑가르 융스빈도 야, 맨나 감추스 구로 셀라 추기 추긴 구난다 소세디 쇠비치
3: 지게 병라 나 저디 클라사가 용어매다
2: 지디 셰당 사수수샤 지겹시라 손셔나 녀비어스기 야면 답디 취제 사제 제제 고난아
3: 총겹디 총고고시 혹시
2: 나 양페이엔 신정 로디게 친스 나 이치난다
3: 야면나 더도 이치 제제 감을 좀 대우리베
4: 다들 저 감을 게래 라미도가
2: 감게래면에 나 저 추기 추기 나는 용두게 시다 랭게즈 톤지메 와쳔난다 디리 칭앙아베 룽샤이
5: 지교양라
2: 나 중고 가서 보여 마시. 랑그 민산지 김에서 제가 줬어지.
0: 나 바바가 내 유주.
2: 걸도 주게. 네 장시오. 교스 내 교.
0: 세. 제다라. 기랑 두배 내셔.
2: 교체.

0: chimi lumi che logo chi se chungwa rangzang gui num dang sur bu zhi nian shi bei bei
1: pui mi du gui nian chui jie ju shuo le nian shi bei bei ki ran de na ma chungwe
0: gar zi jie chi cha ga chi da rang da nem zhu chang ma cha bu zhi
1: nian sa shuo nem zhu da nian ge tu zu na wa shi la dang ge shi gar zi jie tu shuo dang ma shi
0: rangzang gui nem zhu sop ju ge hang wa ru zhi ge mi meng gui sha di di o ri rang ru bi so zang le ge chi de to nem zhu che o ri lakwa chu se xe xue ma ri
1: lo swin la nian nung dan su bu zhi ya di nam ga li pir zhi so bian zu ga zhu nian yi mi kar sa mian shi da na wa dang lo mi du lo swin la si da jiang da te zhi mo zhu dong nian ru qi na le ke dian dan ni yong zhi bei
0: jiang da te zhi ge che xi di ma ge nyung du du ya guo zhi yi nian an zhi nam zhu zhao le nyung yun ge zhe xiao zhi
1: qian ni jiang da bu jiu qi du te zhi le yun du dang ju ri 你只能是运动的 차세잠네 망연용도규리 나우유 여러마세토기 다마탑세다치부지 팅윙키랑게 소뉴유
0: 다마탑세르니지 카마게스그리 삼삼무주
1: 녀사쇼 탑주리 균도다지 직시군주체오리스 키랑게 소뉴유 이내 탑주 주고되는 용마시 나라주 넘조 모두 섭취게 제진 바체오시 로스펠라 푸화롭진기 기겐치무서모라 녀게라시 콘게 날피우드쇼웨 클롱구쇼리보다 눈감식베 로빈체부시 계시 공간 주 남주 소규 개념이 로티율에 대한 지시 등도 추제 소규 배서 주진 지 수도나 남주 소규 계약이 내된 타 최도시
0: 여도 장다 탑세 그 체시디 니 로지 쇼로 공고 시죠 니어 세다체 협대다는 지지 이내 장치 장게 멈사브디조 불규 뉴스에 전다 제배마세 等多工作，大娃技能算了，江浙也不特别呢。江大特别了，不也是看人多？大娃技能算了，他们江国家的江车个嘛是，人家七不有呗，江大特别是大，肯定是那边吧。你江不听见，轮到谁不是？
1: 顶着嘛，钱的用也蛮多。他在西面那组代表呢，工作江大车也投资，大娃什么项目都蛮多。其实俺组根本的个西边呢，工作能做单子没得消息。其实一家人没能行。罗尼勒这还给马新兵呢，能不当主席？所以俺请不到吉布什吧？工资卡多了没干别钱做不来，电价又被猛洗脱了，看叫中大钱就能干有事。年前呢，怕贵钱的公孙杨学的生给，年工作江大头在了外地，工资孙伯那样给雇个忙当下去对应。
0: 张琪。让队到了疙瘩，没得其他招式了。所以中大前面没事，我们三班的中大前头，我们还来要的。一年，所以是我来加个去了。男主没屁股呢，所以给你们这几个。等到来过几股了，逐渐就学个少不几股的。一天了，体重没事，你做哪个去的？再不写新闻没事。
1: 来是。
0: 南京的业绩老高，日出西过的。其实年纪大而已，马上写普通钱了。马的点点也土马的生病，他的早的岁岁都不说马娘不去，老子点不接电话去，姑娘生这些血的，能出一百多的。
1: 老师为了，孔子，给几几种女学点钱，这边中午内，先不叫我死的，一年俺去让跟着学下去。干嘛送茶茶嘛是呗？干嘛厕所扫嘛是呗啦？俺做劳动他可找不起来的，日本米大嘛差不起个阿姨么多，他还是扫得团阿脏起没？
0: 张西，然后奥运站那特久了，他不经验要了呗？你让谁的？干唐林家的，莫名其妙。张建强那么大个，这算个破局不哩？咱们这嘛是当年要了呗？ 공태당기 고고루티 워츠유 장리당라 시슈드베 마세 장리당기 가라 당리치오지 녀준다 제라 제부치기 삼지 티빌루메 마시시 단도랑 스마스베 게지 담아지 시아가치다 네유다지 소토드기
1: 레스 로스웰라 기랑게 공부시베 인지다 어디 俺做手术头呢，马上下来陪他们休息呗。这边眼睛可是白了。叶三伯， 没么子用的那些呢，自己仗义，粗结别说过，怕结便宜。

0: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마트로 비수
1: 용기여 도저 진짜 견제 수목이 벌써 나죠
0: 저런게 고자들에 절라스 팀 중에 버조디
1: 어제 어제 어제
0: 저런 저주 차샤스 고도고 저주 대비 자디 마코비인 어 마콘데 소스도 남태
1: 견정라
0: 라
1: 토체나 토체나 비제나로 우규제 수년지라 차제 딘데 요리 삼삼 뭐송아
0: 알레 조도 만한다 토다니 셰시나고 유
1: 송다
0: 당고디 지난 항조 유로 원시 보면 고래 나 링정 럽지네 레가 세로나 링정 럽지 미시 주면다
1: 하고스
0: 도도 어 지난 그뒤 후화를 피해 봐 영원 함 최대 강디 주녀래 말해
1: 최대 강 땡땡 준 토그래
0: 알레
1: 이네 랍절 힘자 너무 더 용구 말아 봐
0: 나 최대 강 즈구즈 거이다
1: 알레
0: 나 럽지 사업시 니니 뒤 제가 니부케 육심 조리 네게라 구서 루서프 글레로게 롱에 코네 미더디제 교디 교르다니 리드 토르제 알파 시드니 드투드와 아 지키라 슈네 킹드 마리 가다가 뉴스 교르다에 주제스 고유 이지세나
1: 알레 용아
0: 네게라 슈 디야 문함직베 마호버지 중국은 함직베 마옴소자 내는 영향 요 말이 계속해
1: 하고서 원감릭베 마웅베 체도 키랑라 뉴르제 겨르나야 그 트위제지 거르바
0: 그지 다그리
1: 키랑 개규지야 겨르던 겨르바
0: 키랑 개규나야 이주 마시 보자 하지 야 지메
1: 왜 키랑 카체 요 말베
0: 다 숨어
1: 키랑 개 생구두게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1: 고대 단소에 한국디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시게 정규영이 내년제 유계조 내 총각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나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당 영웅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에 내가 토로듯이 내년제 유나 전수당낭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각 이비 연수유 세용월수 나구 데루시베 전남툴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니 군란 대당지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핀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금주진내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내 루트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낭조 산에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돌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아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최야不是林地
4: 在我是恰恰 都是也做苦下
3: 你让了别去当下的 韩立方给 吞下杀了的人的 记录了呀 你没有我了呀 慢慢细细细的 南部了呀 南部帮不 也不是有的
4: 韩立方的 我那也要读
3: 韩立方更重点给 阿们那个帮的 文字也不是那种的
6: 他是温州崇德强国长 한리팡 총강 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팡 총강 링고 샬람키 게크블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7: 신도 무강 변종 예라 무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비제 토베 비제게 못부르 중국 신도 무강 변종 예라 무강
8: 랑코르 동와탄 칼라사와 니녀외급 빠빠르 서주 랑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페탄 预防包括张西康体 日本美白 娘林堂 崔德囊球 冷血团伯堂 刚拉色柱狼伯 八百年在堂 轮中包括皮年 四个铁伯所及 八百年团月色 预防包括张西康体片面 日命安 娘林堂 崔德囊球 预防包括张西康体 七年明年组兵我 帮年居德堂 包括张西几个月别 故你皮伯 格苏修 谈到卡巴尔减年 我用阿切词 预防包括张西康体 七年明年
9: ཁེ་གི་པ་པ་ར་དག་གྱོང་ཆེ་བེ་སི་གྱོང་ལོང་ཅུ་ཆེ་ཆོ་ལ་རི་མིང་ང་ཉམ་ལེན་ཐང་ཆོ་དང་ཆོ་པ་པེ་ཉེན་ཅེ་ཐང་ལུན་ཅུང་པ་པ་བུ་ནེ་སི་གི་ཁེ་བ་སོ་གི་པ་པེ་ཉེན་ཅུ་ཡོ་ཆེ་ཡུ་ཧང་པ་པ་ཙང་སི་ཁང་དོ་པེ་ནེ་རི་མིང་ང་ཉམ་ལེན་ཐང་ཆོ་དང་ཆོ་སན་ནེ་ལ་སོ་ཆོང་གི་ཉང་ཅེན་ལོ་ལམ་ཝ་དང་ཨང་ཅོ་སུམ་ལུ་ 成百村为行情你，平民最基本那么的村委管控里面准备，况且女主必须吃汤为冲开水银。第二村为南国会这边况且汤全切，昔日七百再切所越南忙了，各个列国人口300多名女主切土，从所仓们所着呢开村银边，各个汤人口应该天呢一顿切巧，为在为退宿切不汤况且被操作拿错一边，再基本那么的各自收银。

0: 准备。
1: 허지 소금집에 잠깐 내 거기도 와
0: 준비 라인 같은 메달레스 더도 탕디샤
1: 무한레스 왜 과도
0: 테스 라다 샘진줄라 참도 합치 해서 답해지 무기대어리
1: 롱젠주에 니에초부시 참부랑용바 무한게 디비집에 Da de kini me ba. Sam nim do don. Sim do chola ji.
2: Ma zu do mi.
1: Shibe. Sim bu gyur da.
3: Chua ma ras tu. Ji gyur da.

0: 근처도 그러면 신부도 왜? 근처도
1: 당직이 신부도
0: 신부도 왜? 야, 더더 간도다.
2: 루베
1: 도스터디 나체 메토디 센다 증문도 이세스토아
3: 머시기랑도 최대 불규치 뉴니네 덕중 제바 탱무 당고래 샴로 로드블 일하게 기랑도 비드는 그리

0: 쟤는 가 쓰가티에
1: 비기 도링 들어가지고 와 디 원저민게 자진 칠루구 배급 지휘리 도링 디 타면시디 딘제 지휘리 도미 회교 고요리 조 랑거 수입에 함심 봉사 전다 가르스기 유매 하고 위배
2: 하고매
1: 가르스 고어레스나 칭회스 녀팁자 교래 랑나 강샤 고네 수센도 유네 세에 요마리스 고래 아 쟤는 거 로고 딘제 그네 중부래 댄데 코이 겹라 왕제 첨부 딘제 유배 다래 견제제나 민기럽 리드 네루 리과디 생강 리과 교르구 초부래
3: 야, 이 집이 갈라셔.

0: 자라비게샤차순나 친두에 은나와 개무초
1: 탄드 삼던디 마르부고 나와 잔시 미츠멤 선자 범이 박을 수도 올라 만주 삼바다 차 인기 마지 탄드 폐지 셈르 셈규 개급을 쓰시 주비아 인기지
2: 당시 포산게 닐람나레 넘주단지 리비지마 도리스기
1: 계급을 他的开启学的老中央姐姐，给几不恰不巧是，这。

0: 계지리숀캬고나게자유베미리진딜레시제뇽드쳔부시라스자다코니라토다나용고마르다추라라토다마초마리토당고추나사치지귤마라츠토담바코무준다그리잔르춘게카르도야용아쉐다니네츠신추링원여다오지메셉주영아난징베지글뿐이르샤난징에
1: 탄다 싱 차부여리 이내 라바갸세 사제 야구지르다
2: 빨라 나 좀 오피 아
3: 빨라 님 카세진에 로유구이 암라 셀뉴라 응어
4: 샤뉴 아 디 랑가 사야치 아 도과마 둘라 응어
3: 珍珠，米奇小姐，欧林拉达海丹杰卡奇诺，这个嘛的呗？年纪人家卡罗瓦切过也没动，很多早的你们卡些是来的，南京人家别的把多些都有着，我呢落定没多，我也大概平常南京人家卡着有。
5: 是。 가상 된다딩 아래 주문도 랑츠 마사스이니 이내 랑게 싱그러버 그브 미사드 싱부 체다네 싱게브르샤 랑게 가 심심 마시는 용도에
4: 아디도 딘제메
1: 세물롱라
4: 노 게멍라
1: 리비마게 난진을 바르도제 답지즈 두게 키랑 펠메 손자 마시체는 안주다도 쇼그리 섬유레 대비지라 계란게 군이 개가 되게 얼어봐 망원에 심게 수익으면 돼
4: 개멍라 디저 큐는 못 쏜다 난징 레소는 중요한 심주환의 머저 다제 호나니 수가 피지 당당 아예 난징 로우유 제장 호나니 그네 심 체제 사시 깁스트 바치 워 삼주 투자마나
1: 다시는 계란을 토순 쉬어서 구슬 투자나라
4: 레스 어 개링라 세멍라 만나서 튼지는 게
3: 용아
4: 잘라 키슈
1: 아무라게 사야시 뭐 가르고나 줘
4: 된자는 있었지라
1: 된자는 섭섭나라
3: 주부 다들 알려 줬어 대망 넘주 동호 배지극 넘시 서지다 개유로 교칸 바도 챙겨서 더비아 제리 무디가 나스네 오사비
6: 베지글바 도체 댕기지베
3: 댕기르샤
6: 용아
2: 레스 나 나시게 일로기 칸저야 여지 터제나 오니나
6: 비싸소
3: 여 와도와
6: 게링라 후나도 게 일로기 칸 요시 니 뭐지 세제 코슬링가 주비니
3: 니님도 용아
6: 제세미도 나래 친초

0: 어제 빈쇼 소샤 치부든지 쇼쇼 좀 씁샤
1: 지샤 전주
0: 로
1: 더비아 자랑게 나 저 파티에 브로시고 우리 시마도 줄립디게 빨로 제고 주나 로지나리 처마리 줄리 망체 게이로 교칸에 오차리 탄도 디겔 하샤 나라주 뒤주 덤지체 생칸디에는 지당 사무에
0: 레스
1: 전주
0: 로
1: 란데 규린 구대 원께서 야메니에 로제 니스케프쇼
0: 다빈쇼조자 니에 팬케 토마지 워시 나다다 사과칸 조유 피게빈쇼 두게 대쇼 영아
1: 야죠
0: 굴레 하송아
1: 요
0: 옹라 시다 디가 레 이거 즈구샤 이거 즈디 즈모 푸즈 주지
1: 시
0: 개보 우딩 즈모 푸즈 녜시라 유자 如果一个盲切了，矿车都胖起了，矿阿不耐冲下，脚步稳定起了，龙阿不中个个休息，其他送的，怎么冲起？脚步矿脱脚不下去休眠时，让给龙松东矿个米切都叫难洗预备。什么叫给啦？一米几几？脚步稳定啥子尼个？上给了个脚踏切都过来跟休息，疼到斧子矿，平面木是切木是？
1: 是。
0: 矿冲起？ Gebu Udinga Mutu Gata Shasha Junaza, Zumukong Samtu Jubro Namsi. Olinla, Kiranga Chen, Konangi Sazuni Zidun di, Lemem Chibel.
1: Le Yudame, Nyesetu Tigmaso, Kaisan Long Somdong Kong Tudari. Yine Gebu Udingablo, Jinne Hala Chase, Nine Tongler Tongchiche, Tondo Permil Ziguchi Wari. Gub to do Permig Nebop Tonesiano, Julie Manguigan Kong Sangui do. 민어디 믹서 제지 배마체 네버 토브 인 붙은 그래.
2: 겔링아. 겔링아. 겔링아. 저스 페데 디바르토 인트리.
1: 아, 이내가 단도 발로 겹쳐 주이.
2: 지 겔라. 지금 말아 배수고 카마게 님 가셔지네 조치를 기그리. 저스 페데 숨보슈와 개치르달.
1: 야. 제제제. 저스 없어 겹다. 개체되게 기로.

0: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든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취퇴시 겨부 칭피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0: Shuchi 다시르 속중기 표랑교조 등위탄 시중기 다시르 니슈시샤 중앙기 경감 고려 성격 제배 다시르 주지 레게 처덕기 랑지신 주지 주시르 심주타 수규 텀진 체토 레게 니무 십주 시행의 이낭 당 중앙탄 기시 지급 칸러 공부 수규 주지 주시탄 주지 니즈 제위 딘비신 지조러 용자 체괴배 니수 나와지 다시르 속중기 타동 제 최배 경감 고려라 뇌스 수배 겐지 제십 제배 내된라 시주 제네 제위 딘빕신 배랑 요저 동위탄 시슌라 탁주 체교 지제 심부지
1: 중앙기 경감 고려 송경 다시 소충 추배 배랑 경정 희 내수 렌주 송도 지세니 군인 경안 초 한살 초바탕 랑교 전 동위 수지 호창생 희 담시 배우지 昆奇习近平期健康协别广播拉达丁色协别堂培育业列团国了基克书记习近平期南委各国开前堂突然三别当期培育在去拉达团权内点切脱健康协别组共协别切不协议建制差度库托大学连准内团居制切割腾进他就都切点抗中三团再次行堂日出龙松了松共前内给科批健康点价松解对国别内松当时 胡昌生气中央气健康苦有松脚但是错穷出变习近平气健康协别气广播罗布中堂拉达丁色前年当中央气特区规制团结切脱当堂密满了采取监库委能够堂谈不同年气来给切路三不同年培育给健康协别组共堂监康苦有了松脚前别来团了巧用年是不是切约但是错穷气连追前别三家气
2: 让中期给科比健康协别企业托车组队协别来给偏者了开林抗力切不堂来给出蓝铁别不吞内吞马儿给给内不断不行断预办提醒居住企业别浪恰卡塞断预别组织人心堂米嘎人心规矩人心借钱不点预俺最巧用内文心丁色托不堂塞托心居住咱们切的切的谈吞班居住堂清醒居住
1: 巧用内居住特进阶前提当中央吐露电话堂江永业美丽看业密码录音前别居住前给人写送别胡昌生气江永业人看三百看业切不写业从内拖了东国行习近平气健康协别公办老大团队特进前提居住连根主角腾进推面堂健康苦有陈雄堂错配三团健康松江接近巧用内团队前头 居住前者了的呢，电梯里了，自古他就都修瓦塘，松江里他就都土八七个，日一修顿七个，南迁七个新，那团塘密切，从这节起，进去太空前的，七根四瓦塘，健康松江塘居住七修七十多万，中春矿边永久规定多万节一天，巧用内修改的，天狗牛东塘，白做牛车，我一七冬节七个，年头规定当年，白做过去去。 各主类团也不足够托你们这些开了摊南昌南京早晚的马车班健康苦有松江摊居住麻辣摊南北停车间途口外出现军前面板拖着档坎儿全国区别切特见的居住连根卡西餐主管切特南措解题那团他去七个儿他们进七个行这里摊团别过年居住取消水电车主车主给那团
2: 西车居住堂看叫偏这团把切过把堂腿通囊居住其他没变那团密切连根堂腿去卡塞索瓦酒店住过堂这趁老大堂跟着大地东狗儿兄弟家把借切的人问三七七变宁多汤年女秀抗御端的鸟给切为那团他去切坎但是连准那团居住那批切过把借给内送当时 胡昌生气，制作团国七个兄弟给你。人们看东位团当自作业，切别跟着内部苦的，举着团去七个内车团他们进七个，崩开去空米，亏空一年跟着脏脸七个八团，内团进了七柱内团错穷几天，切得具体，三空送位跟着一八团，三空送位跟着空完，三空送位跟着主八接七个，人们看三八看去，三去几天，光不点土当年。 七岁人路堂半年人路半点，德国西北堂居住起来给你们休息七八七个。人们看过去那

스몰링게 종켐로 하나 놀라 제직레 망고 싶지도라 다 니나로 토야 망쉐디나 즈 튀긴 소에 나로 응고 취하시메베 다 지게 더 내히는 거즈 슈고라 미망체에 레양 폭르레 슈길 데시나다 빵가 촉도도

스마링게 좀 캡로 가나 러는 너 추신 다니 망고 싶지 도와 추세지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당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안지게 터네

스왕링게 간주 중캡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척도 도가라 추치디 나가지 지게 터내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체는 추탕보다 장부유는무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가라 시자 따디 간주 중캡로 칸키 추디 탕보다 장부유 붙은 거리라

도미 베티 칸스 도알 베티 칸스나 지게토네 슈스 슈고리 찔리나로 베티 칸 양운에 고버발 다데야야 니에스 게베게 츠지다 소스 가비윤거게 베티 브란데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다 락베 겹쳐다 체제 유유던들레 제중치지샤라 다시는 메토디 이는 가지게 토네 이나 화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보라로고카세시게게제
1: 光亲不满着，光亲不满的，韩国恰了，光你给国主国盖一下，第一干了，光你给盖为呢，韩国听着，恰你之类呀多啊，包上了恰几，我还记，大大马的呗。诺基帕追他们恰几言语词，光在国人恶中二股堂，国属国音呗，这追一字堂，扎苏扎侬捋出一字恰脏语呗，通中级培育音。
2: 야민 김배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주 약수 된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직 진지마도 와서기 야민이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 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dawa tangpo ro sai han ba yi chang yum chue ze she shi du jun ge yan yun sim di yue ka jian la mi ka jie yue bie zang bu di le tu li gen zang bu xie se ji yue jing huo bi xing jian ta nang su ran yun jun ki cham jie zang bu xi yi bu ma se hua bei yi zang bu qi xue ni bu di luan he zang bu yi jun hong shi tan da ka do ne de du zang bu di ni 看个几度就先别追前行的着土里根写吧你说过有给能土加脚苦头别团银长而且为能细起秋为演员起行多能孙秀扛也没别那么行文行他过了几月才规矩前这么下巴谈着 唐藏给秋 캬고니 뚱뚱도 쇼시게 예덥사업의 능린토 저지오 포르딩 집에 급수 시내 최소기 냠난 첨부식 문기 사이한바이 르 체주 법제 하오밍 앞게 앞주 예유 마도 심지 매주 로데르 렁규르 치제 하오미 체동 숨지 계절 하삼 심지 유에베 디더베 넘시오 지신 기차라 용카고 유에 토리건니 사이한 바루 로시부 상원수 균미제베 교주 체시시 디게 지신 원에 주나 초온디 하장키 자체부 인시 로시부 파르잔 미제베 초에 신동 직만 부시라 계절라 참베 쿠류 고된 토피 추난도 팀싱 수입 주기 버디 자우에 죽중자 제니 동을 토 세외 예답시 세완니 로주르 준신 시기바타 중국의 창조수 캡지 친구이 토리 근기 춘잠타 추기 강사라 세외 동부 토주 유바타 광조 십시도 계여진 수업도야 재미나 소유 태양 춘잠기 세외 동부남 원세 퇴비 종어 유바타 춘안기 세외 동부니 동전 소탄 자와라 신도남 룹룹토 계유바만 세 고 춘안도 고르네 대유 준신디 동제니 코르토 로다라 예덥사바 계자를 연구 유바타 렌실 덴베 출람키 나제기 신선라 뉴고 뷰라웨 쿠리오식 고된 체휴 세웨 동부의 캅주토 토제 메니 슐하잠키 예습 장마기 유진 예습 장마니 동진 준신기 콘도 인신 퇴균 지다 미쥐의 연연 승기유 예습 장마디 뷰레기 내서 덕송 체디 장부의 과도한 재배 렌시를 롱수 주기 위해 과반 동진 시도 계좌를 토바 중요 동부디 년장도 위해 예습 장문 대야 전신 시행소다 또는 원세 퇴비 채워 위해 리 규기 신도남 주위 수주 워도 예덕 후보를 계디 수입하 봉제 민저와 차유 왠양 급리 초에 경의 괴자야 쪽이 유티 뒤인신부 자와 추난도 방완래 깜보로 교류 유진 데니 산론 추에기 류동시제라 정중감기 추니 지경시 다와 순배에 당고로 캬괴 담배 장부 슈르구 초바타 从不谈从不 强制的卷心他 牛色的鼻涕清理那 几度的白白心被娘娘提的 那才用手切别 求他卷心那 人中的面随处 鬼面里 鬼月巧素 就到这些 抗前破别切 塞罕罢了
ngukar ki nasa shi lup yu. Loma sabi shingdo nam, kangya chwe, ngwe se chi li tu.

차가 고자니 르부 고르신 체와타 미 까르부시게 차가 포르기 고타 징베 주부나부 이마 강식 쟁구 도가야 중세 대유 관주 팅은 이시야 창샤르 만네 이시야 샤류 규기 사자망 체와라 캡히 원제 니웨로 숨주링 교조기 창보로 숙제 차바라 된 콜라 용기 뜻이 체례 체례를 신나 창보로 치도야 생기네 지루니도 주드류 다와 숨바라 오다 용기 중더 노르시 남장기 뜻이 체례 초바다 냠토 흥수이 체오르 따제 지급 자가 과자 과자 숨기 주미게 시도 토비여지 니니 명예 바란 점린 토 시도 총업에 자가 과장기 교조 체슈디시 tū tēnē sōngdī gīgēn chīmō wā wūdā yōng tā chāgā gōjāng wā lā zā zhē sāmūshī chāyū. Chāgā gōjāng lā bālē yāgū chēgyū tā. Chāgā ndī zū kūmshī lā gyūlēn tūpjī. Lōng shī rīng kōng zū chāgā gōjāng gī chēshū tēnē hēng shūy cīw yī chūsū kāng sā rā gyūyū. Kōng zū shīmchū chēba lē shēdō chūng wā rā. Chāgā gōjāng tōng lā nyē wē gyūgēn zū nī Sone kuryo la dorgyun po ne shorwa ta chimpe to gongyun chiba pyu pejele tadon gyugen kejen si yue sashi. Niwe loxie rin ki tashib celen ki chanshi gyu wada yung ki cobe shimchu cheba le shido chungo wara chaga gojang ki mii rigi cobe sunbu suyo wara tangne chi tupce mabu yin shi. 衡水当着你华北龙汤起电话入恰月巴塔米作阳托不月天天前啊查个国家的命令准备得习策连塔心就提醒松教地狱查个国家去做几个月塔接别给你最说了去轮托地狱按住查个国家起亲自习一百万年地你托过了塔松教阳去前不习习

남시 림신 창도 치마다 된 총회수 시기 첨부 캬고 대비 람부지기 파르타 취업에 난리 총조 사법 중마와 유바타 진보타 초이 파라 사워키 사부 유니 제도 투비 차도 교신 배 초이 제조 남라 캬본 비대비 손에 코리오식 거든 제 관조 갑지 루룹 제니 차주 페덥 치바타 양 갑지 총회수 규규 제니 초로 캬본 비대바 치기 위 총회 청중 니니 저리 주 튜몽기 김시수 교리 위 자가 과장다 냠도 디가라 소화 계획이 최소 타동 게마 동슈 세르베 양세 리젠 콩기 소자시 예진 티 과투 까르부 이마레 맹티다라 토바시 관조 양세 리공기 체리 시엔다 민저 와라 관조 초제 개바타 초등디 주와 소 체네 세 초기 유발레 관조로 자가 권나 능신기 포제 매베 자가 권나라 이면치기 유 Gwendeusu, seri gumbu yuebe, to juba kya zesi sawara le labu deneme. Terden, gema dongshu yi, cewen ramtu, se cewar minro gami tuyue. Wenya, chaka gona coro, dangbo che yu kanya mebe, kwanzo ngebaru tu, chuding ne seri rigdab chigwe. Chaka gona ni, 나외 초덥 코너를 땡겐시 인신 거베 카신 체신 레레 인베 초드 초난도 유베 영외타 초세 릭담세 제주로 개부 유벌레 녀리 진주로 참범에 거브리 롱더 똑잠주나 니더뷰 심세 자 카부 테자 마시

0: 디게 롱슈르 중크 양시 초규 체미도 교신 치비 테니 리기 속자기 네자서 임바 강시 김시 장시 된티 지미 시베 미롱 리체나 무튜니 영어 중국 뉴주 제바 젠비 쇼규이
1: 세당人别吕就囊囊别当囊偏不切这个我们在我们的军人兵役小组军中去进行嘛我从家的你自己的苏木中大那亚的呢哈家给接近不起的哈巴都人应该苏木内头的呢中大那亚的呢对外间的接近不起他的
2: 人家绿色森林的车都绿江南我拍手。
3: 陆塘军别塞军人，别谈给电联营。俺们这军队呢，俺们在打工，别弄这个，俺们菜刀吃不进，等下的晓得别吃不新鲜的一下。
4: 既然苦养别生康的，别谈给军事营。
3: 大龙啊，我这军队呢。
5: 生干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2: 你那电不起，那生半辈子记不动。
1: 生不记不起呢，叫我搞的家务呢，领主用的。
2: 生也难找，种也难找，做也难找，菜人不觉得，卡车小就来下。
0: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

0: 최 장.
1: 최 장.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최 여러분.
3: 최샤.
2: 도스네. 마레저기.
3: 고모송 고모송. 마요 야치샤스. 감사.
0: 감사. 감사.
2: 다롱. 라디 데트블라. 니 저지디 데체네. 제레체.
3: 헤. 고모송. 라갈 머스카스.
2: 니 창로윈다.
3: 영아. 도스네 니 샤타 수비히히. 데리나. 참아스 통기다.
4: 영아.
5: 영아 영아 영아.
2: 다롱.
1: 이다 이다.
2: 제모콘.
3: 헤. 니 가로. 저번에
0: 오지 가로리스 가로리스 도아 참 감사 나 원우 님
5: 감사 감사 감사
1: 제발
3: 그럼 어 왕유 씨 네 럽싱 럽 줬다 단데 젠다리
2: 가르친다 레로다 초보리
0: 키란 제냥아스 내 거주 다롱게 람발 베트셰데소 키란 변주제 기포시리스히
2: 다롱 승예데 기센디데 시어리 다바 미기로 떠나다그리
3: 다리 코나 상마 나주 공시 트림샤다시 도스네 니랄 향 야고 드셰오
2: 와야 다롱나 아라슈다 더르 다롱기 제가르송사 나주 상메 뎀지 쉬는 거데도
3: 시 셴마 테셰 이다 아라동도 야 이다
2: 다롱
3: 상마 샤다인다
2: 제가르스틀리
5: 이다 제가르스틀리 이다
3: 야시 상마 야시다 하지 계시해 봐서 와
0: 난다미도
2: 달로 들으라 기가 송사 계지 쉬다
0: 쉬다
3: 영아 재능이 또 쉬기다 나 10주간에 되면했지 대리 깊숙이 님치 당토 지게 왕라를 터지나 쉬기 계란게 나 냐나사 춤숭러 켠고 헤맛소 디내니 공시 내려서 야스히 계란수이 나서 혹시 소고디나라 집셰시 탄도 왜왜리 야스히 나강에 시슈급라 자게 육샤마죠 야샤
5: 오
3: 녀디 샤타지히
0: 달로라 모두데 도지 가지가 톤시 알레 겨요리
2: 다롱, 라네 시세 미스토도와.
0: 창면 넘겨 다롱 다도나바 토체나. 드린 다롱키 레로 몽구 대피자. 나오네 갑시라초. 마샵다 게인. 키나즈 칸니나로.
5: 도시 도와. 도시 도와.
3: 영부도게.
6: 오네 십주비 리초샤. 나주 공시 범망부 저와치기 요르데 유구 티가 요마리 다지드 와스네 더 유브리
2: 그래 다고 요리스 그래 대구부 소나미 요사 달로 라로 범닝 시부드레스라 바티티 만네 라로 이메다 차도 콘르스이 시소이
0: 나이 차도 기기
2: 와야 사시야 마리 나랑 세세사가죠 나랑 몸에 다쳐 저
0: 周文文哦文文你也拿这些的啊用的呗走啊走啊你们都走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
1: 局长方来，上个岁被克拉我念是不是没多啊？喂喂喂，等下我给你妈说，到底过些没得，来个过些的哦。结合店家去了，到这些阿弟，肯定轻松。工作到这期间，天津的退租店去拿了工作公司加拉作业了，单位南站的需求，提拿了南站的名单，工作的名。
6: 别人的催达，很多团结的陪酒达情侣，他们工作所给车车促销事业。到我那天津去，第三家车就有没几个月了呗。
1: 西安给陈西所进行工作处处长马拉爷关注你妈天津的公司三位老师给他到申诉庭的下界莫然给里面关注推荐给人口及我同库前面现在这么火这个我妈是冷的天津爷那我可能没当吧老外给米冷特别驱动给三位引起人不切住今年前天猛牛了细节恰给冷露随下
6: 上个阶段前呢天津爷第三家恰就有没有新个有了吧你这钱卡里呢
1: 可都总结开三地列忙手是不让眼前的卡里呢
6: 喂我是三家的口气记错了收金税不低其实呢钱不买呢对自己人心还将钱不得马赛三家钱也低没点不起啥意不接来了我还恐怕谁年前的我最有戏不去说了三家顿接马顿所大真心不说了做出来的有点戏不接年不接住东西的可是接住顾问
1: 你让给生存龙退休俺去给客户马腿所列入来汽车能这层中扩展团队了没些能这层新学习一年马腿所列忙不回购小姐东西全部退休时现在维特美别天津特别公司穷职最用钱三万开业人个七十件主要时现在你去去的退业退休大概跌下身边连续跌年的几大游戏
6: 喂看到看这些呢你让你们给你就是给我的这些去投资你也去让给点点用过的这个东西
1: 我就给华用些对女婿的回答熊度如果你们这个去学习出前面给先生偏这样多就是这些去投资搞不求一年提的 case 我承认了先这些的人给点点给我有个马上
6: 现在让给顾客这些让给他给去解决
2: 那嘴的我那天咋的想俺做下去如果就去占了文章前的给我的这朝鲜这下现在了空人们走不俺是那名字去这边拿了俺躺我的下去如的下撒
6: 各批我等着有什么
2: 第各批吧结果已经忙着都是的对下去如俺做落了旁边没一百马赛俺做卡不定落了旁边没起一百等着算账结果卡不定家被巨人拿了下心如给有你那么重这点面的前期不是啥子
6: 记不记没招了这张长不许呢唐托你下心如为脚下给我们点的下心如我做错你和你开林前面为没一百万岁唐托我让把你给了一把给人给牵塞人兄弟你们都擦龙穷不人你们让他给我有下心如我浪错了点点点点有吗谁
2: 哼我让他浪错了什么这么多一年国内的身边接了你最台湾牛津切的钱是不阿张家大空人们都是电给钱上他个请求的让给夏静茹的找我忙死去了
6: 对子现在可对着送去了用过人
2: 哦找过人拉过来两个最这场所呢做用过人
6: 现在你局长咋不念练学呀固定
1: 亚秀卡切索
4: 出场下来我对你看看如果就是给你的事情我那是谁不是
1: 我那是真做给定一起下我大给写啥
4: 写呢我做跟这小事
1: 卡定我做跟这小事我就连个要求就是
0: 前天让可对怕天子鱼
1: 天天生你几了打到古典鱼
4: 我呢王顺个鱼是得看这小事
1: 看小事他都接去没吧我就接去几个事你最近你这娃有吗事结果也两个小时打不过送不得今大了这娃切图穷哎快最不多了能够看这听懂
4: 这娃切图是王浩东给今大给兄弟去给你呢陈玉个爸爸卡爸满不给皮这娃鱼是谁卡爸谁给接着给不对两个没多亲都要连给我们读
0: 蒋志豪我看不到你吐血的一年困住女子跑你的床压困住不打着我开给前面为我们姐姐亲不露一点这亲不看对亲民读
4: 陈玉个阿妹我亲都是过些陈玉个没了那些困住朋友河南罗威斯给
1: 阿莲不过第二个拉过家有吗是的 今年你们都清早，你们都严气乎些。既然你给俺汤包吞大地，起不到了谁不乐乎些？可是听路见这起马蹄三遍，起马贵马蹄，谢谢。谢谢。多谢，可是苏建达，不多，请很多钱。
4: 来，
1: 你也做点小事。
0: 俺约定起了。
4: 来，
0: 都这么难。

0: 얘랑 제가 부인 고르 쌈주
1: 쟤네 드링아 체제 예니니에 가르치고 해도
0: 장기 김민산 토스 제가 치는 용구르베 예 펑루르 딱제치기 쓸럽다
1: 딜러피아 카리나
0: 예 김민산기 넘교신도도 강인선의 김민산다 펑루르와 텀서비와 참매시그리
1: 하고스
0: 와야 레드윈여상 주사 读音的。

0: 어두 신다. 낭다 먹어. 괜찮냐, 규씨?
1: 영아.
0: 세니 토요.
2: 에, 원원, 내가 죄송해.
0: 지게 왕라. 계란 간나가 비와.
2: 나 남쇼치에서 따스시가 용비. 레고아. 내가 유진샹.
0: 아. 야지. 나 유진샹라. 가부지 유.
2: 통다 유. 진짜 초콜릿. 쓰지르다.
0: 장가 나 초콜릿을 가비브 그저시죠.
2: 사와리.
0: 유야 롱가라 셰지웨.
2: 마리.
0: 미디나 사와 창무 셰제. 나 랭가 단지웨.
2: 뭐죠? 니야 람쇼라 다가 용비.
0: 응응. 언니 님도 칼라사 주기 제비. 루시싱마. 님도 줘.
2: 나치는 참부 여르베.
0: 대마 참 가로아제. 키니 엄마시 맞는 말이. 장다 롱게 젠 다르바. 마세 촉버르바. 님도 줘.
2: 영아. 야서시.
0: 뭐지 쓰고 싶어?
2: 지르다리. 다녀지.
0: 대체 요스라.
2: 그리다.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체디 남조타 냥카 장보 계종 장보지의 개용기 제베 추위 표중 빼든 담내 추우당 장보 조위추 뷰세티 직순배 두창토 립제 갸지갸 심바타 넘시 약배 니창기 두창티 갸지 굽주 코구 연신유 페니 ngarsin zamlin tho kingham khuryo ki byuche yak be sagui ki thesi gimba tha miri kha ki mima mang zo ki thomnan tha kimna dinja chonan je ngarwe thwe do dang yue be ngun zin che yub shi pe rang gyo jong ki ta din de shi le thwe na thong che bu che ne de shi che shor tu gyur ju che ba tha che du gyur ju che gyu yin rang gyo jong dang wi tha si shung ki ging gu lu thun zo wi se yung wes gyu thi de gui che gyu zu ji tha ju ji che gyu gu ndi dang yue 你都你去做出旅到我顶别等就牌大西的促进期忙做给铁顿切别那天顿给古就狂啊你住切就这把他那天顿给松就说出你住切行吧样呢你住起没一不是大西的促进期陪让用将来健康苦有松给切别铁冲这钱不特别文件几个书记习近平给高贵给金给广东他必都的切过把他给个给健康定价松解给金对于连给他习都的切吧 미마망조기겐캄렉베쿠류라장베괴고탄두어당치레튠주베츠 레지바카지기 양탁베 시튼 레지다와 조규 메당와 페게탄 송경와기 제와 탁주야고 토미 사자탄 세바카지기 추튠공 사르비탄 송격 타지도 마체베 니웨 르나 앙알싱 랑제레 게네 제위 남자 락다 체규 균튀 군디 동신규 로고 총기르 니동 추기 장부 규괴도 지경 앙 주역한 세바탄 너주소 서괴탄 총기르도 앙알시 존내 치규 존카지기 치워 치규 철시 마스바 치규 레튜 지류 팁규 랑동 정기 타파르 덴비 시르송 캬스 송동 쳔베 긴지 카세 스메바 캬세 쿠기 송격 협공 차르괴 딩워 소기 레튜 주미 사제카지기 주준키니 퉁고진기 폐주 직제 폐주 제규 마당와타 어주남장 카지 랑제 시르송 주준키니 덥듄장신 제베 취시 토괴 팁기 마스바 주준키니 직갱앙 강중도 육배 능주 퇴유 니니 겐캄 송겹라 군디 뉴년 팀미 사제카지기 팀겐키 자탄 송와타 자탄기 숑체레 게네 축초와 소기 내륜 하유바타 킬레카지기 팀게기 사르뷰 제바타 자탄 흠송타 도르균 동기 유베 내륜 튜유 징부 주지 투미 럼부카지 어준 지급 念망不念 살렘바타 교지렘바 교지정내기 지유주로 니르메바마세 어준 제베 규림체 디게기 럼규기 방종토 사르도로 유유 去他总卡几给咋了他过去托牛列团了二星米当为恰于把他去错米错别亏他一个等亏土去错给于把马塞一个等亏给大更切的团军你不托米仍旧能亏了多军炮被那队忙不于把他给来卡几给新去把他那亏撇去起完然没别你去我然而新切于 사제카지기 팀계기 어준 캐니 육보타 락결 겸네 춘조 흠송 체유 사듀 초카지기 토담 춘진 님보 메바타 디웨 퀘도 팀계기 괴베 네드 망부 괴베 최 긴감 말라라 도르균 스유 숨니 코리오기 멍시 직구 숙준 토담테 냠신기 루지 내유 총길 카지기 쪽주 부구 차와 쪽준하 귤귤 내려케 메바타 쪽주 대가 비돈 제베 내드 망부 내유 총길 카지기 추 비돈 제베 부구 차와 주지 남자 쪽준 치규 지류 팀내 총구 조어 부구 차와 알싱 동바 리바타 저의 쪽주 카지 야부 두투미 쪽주 부구 차와 더균 티베 내드 부르도 튼 유징 장부타 사오추 부구 차와 내작디 쪽추 부구 차와 낭 군내 쪽주 장시 소절 추유 칼제 라부수구유 사지카지기 소의 쪽주 장시 제배 직체러 최신 민자외 티게 코르규타
zokchu karze mawa, jikgui gyundin xin koryu mechiba, bydung chize cele gewa, timgegi zokchu bydung chise suibasogi nedun hayu. Tsenpa kata sacha kajigi, jikgur chakui chegyu jisu lupata, choe kini zangsi namzang tungyu che gorwa ta, choe kini kaji besa kengba ta, kaji kingchab yubashi. Chamda chonggiri bimbar zonggi choe kini begui tangbu kurgyu chinzam chogui chungwa ta, choe kini begui niba zhulu mitsangwe genki lianzam chogui chungwa zi. Shini, zonye tukur chegui be genkam kurgyu gi nedun shindayin, zogchun namzang kaji ajun chebe gyurimna, genkam kurgyu sunggyab chedab tungyu nimbo ma cheba ta, sanye gi tungyur sunggyab chegyur datum chishu midangwa, jigegi namzang kaji chugu ta nyishin, tedu ta ajun kenyi la dagui cunzin chegyu midangwe, kuykungi genkam kurgyu la shukin suyu. Zhongyonggi zogdui chegyu chagin changwe, tuengi diri chijin ka nang, chersishin zhongchui diri zhungkhen chega zamlemi. Rangyo zhonggi gengwe nama rengxin sunggyab chebe le tuenle, tadong lamsu chama changwa ta, shiza kase meba, dagui ce linki jebo mala tuigu changwa meba sogi ne tuen ne yu jin. Dagduma sungwe nyeri sunggyab ta, chine wangwe sogja guksun cheba sogi le gar, tadong ya heba chenpo diendu ji ta. Dashir Tsokchungki, Pyo Rangyo Jiongki Xi Jinpingki Gengam Sibeki Gwangwa Ta, Jigyab Shuji Xi Jinpingki Gagwe Ta, Gachen Kejinki Gwangdun Lakdar Tungyu Chedi, Gekabki Gengam Dienjia Songje Dienpo Suine, Chobwe Satyu Gengam Songgyab Ta, Gyundu Pekye Yunggur Chumje Saba Toba Chegwe. Rengwe Chung Ta, Siri Ngwiri Le Lakbe Samshi Dienpo Zungne, Gyugwe Sarbi Ta, Jigyong Chegyur, Timlu Ta, Timsu, Lugtun Jiexin, Gwindi Dangdi, Rizhu Nenglin, Tsoza Chikya Jie, Shijikdu, Songgyab Ta, Gyukung Jigyong Chegyu, Gyungkyung Chekar, Tsobwe Sadyu Gengham Nama Rengxin, Songgyab Chishu, Chirudonggu. Bakzo Gokchugi, Gakzhu Le, Gyundu Gwindi Dangne,

0: 산 시링키 다리기 덴돌규 랑종기 디위레 듄베 레고니르초 티에기 쥔탄타 300명교로 강리문유 낭조 신지바 창매 신지 체시타 십두르 체디 덴돌 창샤 용와 체유지 송부시 랑교전 등위 지소 리듄비 시림 주용타 승원 조경추 추장 리신키 다리기 덴돌니 제뉴 덴바타 시림라 샴디 슐롱은베 디부시 인베 덴돌르 디네 롭존타 리듄 주교로 군디 당디 봉카 조경기 편제라 십제 체네 갸지 디구이기 리듄베 리주 심슈치르 동외 체도 인시 송부지 뒤인숨 제도를 채워주 타 계지 디귀기 주신 인타 자고지 디귀기 던진 노포 게르기 차가 앙탕고 토바타 적배 진도기 차가 앙탕고 티 하스 총계를 라유버시 적배 진도기 차가 앙탕고 랑켄기 뒤미 던지 차가기 네 다리 토배 냠용 상보 레네 토 튕규 체네 무튜 시림도 시속디 망조러 카유 랑유기 샴디 슈구 인시 숨부디 샴러 선규도 뛰카지 시러나
1: Nitu Jiang Yongki, Wang Gyumin, Legan Yamnyong Biri Chibi, Sayungwiki, Tsundu Dajung Chigu, Logchang Kir, Sundu Song Tu, Bioshi, Dajung Tsokbe, Aji Su, Wang Gyumin, Chokdu Shipshu Denetang, Kingmi Gurgui Chi Yusola, Dajung Chedi, Sundu Song Ki, Luzu Shipshu Tang, Le Shu Rokyor, Wang Gyumin, Pembe, Sichu Tungu Soki Teki, Lalin Chetup Shido Shipshu Chene, Sayungwin Su, Legan Yamnyong Biri Chibshi, Dilu Tsun Tu, Nakchuchongkir-khi-zatang-khi-genkham-la-su-tang-ju-gyong-chi-kwa-chi-ju-nun-yue-gen-wu-gok-ju-ge-kham-sa-chang-wu-chang-jian-tu-kyu-wan-so-hi-genkham-le-chen-nam-chang-la-di-ni-e-chwa-din-le-ju-nam-ba-kyeb-de-hur-tang-tang-ni-e-sing-chong-man-so-cur-ni-sar-le-shu-tu-bi-le-di-du-yu-bi-e-ming-ar-nakchuchongkir-yong-su-kyun-dom-sing-chong-man-so-mi-ti-ni-dong-ge-gil-ha-genkham-nam-chang-zu-jun-nang-shu-ni-e-man-so-la-yung-bob-go-chi-sip-gil-ha-chung-yu-bi-e- ཉེ་ལེ་ནང་དམ་ཤུང་ཟོང་ཁེ་རི་ཆུ་ནག་ཤིང་ཆུ་ཚ་ཆེ་མ་ཆེ་ཤི་ཅི་ཅན་ཁེ་སོ་གྱོང་ཐང་མ་ལ་ཅུ་གྱོང་ཆེ་བེ་སེ་ཐུ་རང་ཆུང་ནུ་ཅུ་ལ་སུང་གྱོང་ཡ་གུ་ཆེ་བེ་ལ་ལེན་ཆུ་གེན་ཁམ་སུང་གྱོང་ཐང་བེ་དོན་ནི་ཅི་རིན་ཐང་མན་བ་གེན་ཁམ་མང་ཕན་ཅེ་ཐུན་གུ་ཡ་ཕེ་ཁེ་ཐོ་ཆང་ཇུ་ཁུ་ཅུང་ཆུ་ཕེ་གེ་ཇོ་ gegen han nur si zibe so zübe len den nigel han kodön chebe tan tatin le du du so tho ming ngab chu tan le shu de me chung chu bi
2: small hing ge tin di pen chung sen gyu nyam cha ne du shu san
3: ti we ma we sen gyu ge nang de kin de na chu ri tin di gi app de si ro na
2: sang gu jie yu
3: sang gu jie yu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참주바 落汤特别结构卡给不会吧得当给错位居然运动起吧出去尿不用够拖囊起吧色动给居然哑巴吕杰文参之王千日祖丁啦激素学王他妈帮我汤掐拉了翠起吧得汤明白居然头哇身边开始哑巴激作给错位控制哑巴 Kesi, kirang gensu lekun tang, jizuo pende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jugi sechi, chongri tang, chongri chemo so, zonne kuigun tang, lekun di ledun ba yinzi, nindar nipa tu ditang takze chigu. Kesi, cawa geba tang, lo geba, lushu meba, mikun nawa soki neda yuzi, tuto du menju chigu. 旁边南的库油啦年代几公顷的弄库库切吧即便直切糖只贵了张着土皮也不切吧即便亏空的库油张着滚空切吧做那亏空所滚一个楼主直切糖只贵直角切吧米给给吹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给个

링크 당가 줘. 이 단기 링크 당가 줘. 다리 주지 좋은데. 시리 나가 좀 봐. 로딩기 좀 줘. 참용 삼타. 시즈 용 삼. 나지 용 삼 나고. 주리 다. 쇼버지. 용 참. 모체 당 신도 망 삼 추고. 下堂恰恰我们亚细索文藏区，我们堂 CMG 全体行动所，你们那区出芒藏区。

0: Turin.
1: Ah.
0: Yurim di yurim gu yorbe.
1: Dide yungo chua.
0: Kesi di de yi na yimi ngas tuyar mo chuk kharli ah. Kesi yang tangwa tuyar yu na tazu juk di yorli. Ngu mangu chun chun tuur da.
1: Liu dadao. Rangha kuk yu dodo ma chishi. Rangka xing li be. Zhen du di gak zir da. Tari ki zhen du di wang yimi yi qir shuwa ki zhen du jiri.
0: 一切不过的先送位我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纯纠纯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纠
1: 도 나 가 보도 가 보시 가도 가 수시다 모스 니디게 사모 나 좀 우리 당시 때 대시부다 너 과 수부도 왜 니야 과 마스 여러 왜 뭐 망치 니야 돼 버다 뒤샤 뒤샤 다 시에 먹어
2: 지 니 솜시 나 초 뒤게 니 니 솜시 나 초 뒤게 솜니 솜시 나 초 뒤게 나 초 뒤게 지 니 솜시 나 초 뒤게
3: 왜왜왜 같이 해도 됐어 피샤메 라마베 지 야 가리인베 그래 아 가리인베 두베 친구 딘제 키제 로용지 멤버 멤버
2: 딘제 이게 말이
3: 아지 마이버 시그르베 랑게 미스시다 우주송아 돈도 되가 척바 디그르베
2: 랑게 시에단체나 녜더지 테자샤스 에
3: 돈도 또 쓰라체 랑게 테차다 쳇
4: 주리샤 메란 주리샤 메란
5: 아차
4: 아
5: 란디 코바 주년인 바
6: 총기나 시엔자 주년인
4: 알레 前呢, 都罗永年呗?
6: 罗永家还修的? 罗永没?
4: 主人, 你让你这钱的陈英给给别人生的? 陈英是哪他都弄烂的有的? 让给某人弄的马丁就是的, 你可以有马的? 俺就罗忙过听这个进去的, 让给某人给我们买的马的, 某人罗群居过呢, 米记给朱学士千不恰恰说过的, 来他马的, 某人推荐呢可是可多钱, 弄差不了就有的, 你那独个的, 什么拿过有马的吧? 主人让给什么了吗, 我, 同同啊，听闻，你让了西北街子的，前边来个的，你让了拉他们送。
6: 俺做罗忙过，你这西边我了点子，俺家了心急嘛去啊！让给卢布都找个有事了不咋？你也心难了，给不看那么多啊？目前你用的多，阿姐，常务先呢？让给俺都是什么酒？要酒啊？你那俺三大茶，马卓呀，他接的。对啊，
4: 弟，朱丽夏梅兰，陈毅，让你这马去洗。
2: 你这前面那米索看过还最酸嘛的，人多是太差酸。多是太差酸是哎，太差过穷。
4: 可这穷酸，阿姐，你也对我大老便宜点，对面多。陈英，你以前呢，推大地铁了，让你跟着有的。我还跟着看着的。你以前呢，下面来我那来他妈的。 是吧？让对的，不然米记给创作难了，就博大多钱了，就没大多钱了。俺就进军的，罗忙过的这准备给不的，路不都进牛的钱呢？谁拿给不去的民多？喂，让俺家这边亏的，让给不让满足了的。钱咱，俺就罗忙过的这创作难，你不洗不的？马赛，俺就对俺特别的创作司机去的嘛呗。让你这钱花多哎？是，俺的我这就咋办？
7: 我咋办？还有人？
8: 哎呀，不啦，不啦，不啦！他的创作那几名商妹，王一鸣了说不清钥匙的。俺昨天二晚给建勋商妹，敲花出地几个钥匙吧。马三，俺昨创作其他业务多些，另外介绍了几张钥匙。
7: 你那去拉嘴，想着几个团大了，停车行垃圾，俺昨天我忘给想这嘛事呗啊！哼，陈英，让我做我那些呢，给学习。一年年我那些病呢，我再打，看来我那些呢，俺让来给不用了。你让笑，让给，就俺们不停车蹲过一遍啊！哼，今嘛学习个把不脱皮呢。
8: 让我弄不明白，
9: 这下不啦，没送的，你弄不是，我这就没送。
10: 给他做下注，让我吃不愉快的，你过催眠，
9: 一年年你路是行个越大，
10: 后路不路线了，都不来个快些。哼，
11: 我这个肯定是干活的，爷们，俺俺是你们都着我。
9: 行行行行，
11: 哦呀呀，都过去的，
10: 晓得，
11: 晓得，你们都晓得，晓得。
0: 下面啦，电台版加大脚脚了，王一鸣的，其他三呢，铁打忙，西北西打能个人。
12: 罗亚东。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듀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초비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원 타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로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담비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pechu gyakyab chungdi, jayi kyokungki gogochir dungyul gwechi dobatang, lodo liriki kebo tuyusungli, dabji pargyul gwechi tibibari. Zeyyaki mangshi jikse gyongyul, zogchun chebe, wenyu sochun tang, wogyu sochun liriki kebo tuyusungli, ka susur dab ngacha sumtang, dabjik cha lego paribari. Jizing yukkeni, rangyegi nyurju jalam shi shadung tumne nyeryung chebatang, nyurju jalam nyeryung lamce jili chekdung gyalakza mangdu shini lamgyugi penjor pyoze tobe pekya yunggur guishu sarba jingyubri. Jigyab liyugung, zhungya nyerin kanki sargoba zhenglian kaiye. Beijing ni Xiangang pariki nyurju jalam ki shungshan tumbu shadung tobatang. Beijing ni Tomara danwe megorating ji sumgu sumga Beijing nupabzu ni 도둔체신도지송부지 베이징의 香港파리기 뉴주장람니 랑게기 뉴주장람차회체 개진신인신 교회링제지리 납경업중간이 유해배 흉한 상조파리기의 동부샤동통니 니엘용체배 베이징의 香港파리기 뉴주장람기의 렘디용 샤동통교로 공부침부시 뼈유부지 제니슈케니 샤동통배 제수 터동 랑게기 최창조기 뉴주장람디 하얼빈의 이촌파리기의 뉴주장람탕 정칭 Nup Nyurju Jaglam Xi'an ni Ankang Parikki Tumbu. Hubei Yichang ni Xinshan Parikki Nyurju Jaglam Jie Yuebe Rangge Ki Nyurju Jaglam Chawwe Xiazhu Rengxin Tan Kepji Rengxin Ngarwe Chirchin ni Lamgyu Ki Mangso Chokyu Tiwe Dabdiru Chokyu Ji. Zhubi Xi Ki Gedun Tujin Dongzhub Yuebe Chamsu Nyurju Jaglam Di Xiazhung Tobe Lozho Su Chokyu Dabdiru Chokyu Ji Sumba Ji. Dilu Chun Tu Rangge Ki Jaglam Dengja Gyu Nur Ti Majo Chize Dengbyu Ngang Parini 다들 찬용 마저 제제 고르통주로 조기 십주 신유 뉴류 장남 차와 주인제 갸저 겨주 겨주 신이 서구 림베 총기탄 종탄 취망고시 뉴류 장남 기 드럽소 레비브지 중국 장남 변조로 철구 심주 칸 철구 심주 소이 소랑 쉔바 우제 연기 뉴류 장남 기 총기탄 종공탄 딘이 외국제 제대 체리 사공기 진주 폐계탄 Benjur Zuzhungi Nabasarba Doiti, Tuenle Zhuja Chogyur Rinpoortan, Sagungle Kiewe, Tuenle Pogyur Chogyur Guidi Tibi Masi, Lamgyugi Yugur Sogi Tuenle Sarbi Chogyur Guidi Timi Reji Sumbachi.
1: Sagwebe Jizi Nishugeni Rengchung Tungungbu, Zhunggu Sisi Doshib Junye Sido Chebar, Nidu Pugdun Dangjingi Gyazu Chimu, Surbi Zishib Chusingi, Lo Gyazur, Surbi Zizu Cudian Lingi Lichu Chungji. Pudun Dangjie Ni Zemling Tuo Mi Chikji Chikdong Gi Surbi Nubu Dianbi Gyazu Qimu Surbi Zishib Chusin Jibu Tiyinba Ta. Tier, Gyazu Kugong Yong La Tu Keng Rong Su Li Zhub Gi Nubu Dianyu. Ta Ding Gi Chusin Dang Wei Tu Yun Ni Sum Ju Yina Rangge Gi Lo Gyazu Kui La Rindan Chi Wei Cheng Ning Gi Ma Bi Ta Cheng Xi Yi Jia Ra Yub Shi. Guangzhou Gyazu Sisi Doshib Ju Gi Sim Ju Wa Sun Zheng Gi 成年男经文盲部规律继续读别按照细菌区位穷者杂动清别团大西道球球推您开金点预计送不至普通当今期他定给苏比这些定经测密协同古别你是这股差几段新给预别让给给让定给促进苏比给新都三十月对预备即在你去给您给按照中央持家部谈罗斯部现在部给个给送习俗所列举中央某位切不戏剧给列顿部 湖南省委界给密码操案期末两只托，推入给北上路段王奇义温团在即连续冲突措不及。路段王奇义给送参加路边最佳全国路边给新旧不谈，不让被路边让给给一届全部起桥别，年前老在开工给，对不不走接着。况且推入人不难，马段路这给参戏特就所别特难不谈，年前车间跑不谈，刚不绝过穷呀。
2: 宁日电桥塘拍样被新旧改装南围，改进温团区在脱离别，三对中间忙不脱不谈。一届期为年期老宅给更新办卡机所叫南围。年续从头托，年续筹备昆明卡所所，让我给娘娘塘送这些年，路段王企业温团在即两日。中央塘一个立工给连接别推米塘，毕竟托家对本地白马给推米，改善老金给给老塘参加连段别推米所。
0: 连续冲突批有些。咱们给战略战略的各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批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나샤 디가시가 미친 미친다니샤
1: 영장 영장신기요
2: 롱동그리 베지르 민주 장스 쇼부리
0: 보도라 작은한 배시 거거다는 용마다
1: 도스고 난다 뭐 야 수저도 기교 디가라 세소시다 이다
3: 디가라 뭐 조금만 이
1: 디 수세 뭐 사다 니에나 리스
2: 지 빌라 보도라 키랑게 메부 딘데 뿐지 지부자
1: 키랑게 그 제스케죠
2: 개우디 민라 광래 개우 소시 친게로 뒤 뿐징 나 인모도 소총 마시
4: 디디 인고주 니에 메부 미 상물레 경어 여지
5: 광메스도
4: 렌치
0: 지켜지니
4: 정모 대주 상모 마지
2: 예니 렌치 가시
4: 개워 쉽시 니에지
2: 오늘 민들 총배 미치고 월다 미치 간시샤
0: 인과과 나고 봐줘와
2: 어찌 미크 그 주무주 저초 마다 어 내 노비 침 거기
0: 멋내 간 거 노비시리
2: 어 언제도 신의 노니 베게지 시에서
0: 나디 가스리야
2: 에이 그 주무주 먼저 쓰고 있대
0: 남의 인과과시
2: 다시 인과과시 쓰지 두도 다 보거든 지금 지겨져라 기라시다 그제도라
1: 야 예제노
5: 아이키라즈리샤
6: 我都拿了他爹妈妈的对不起没听你说的家里的几个家里的所有人的重义的混嘴俺就看不了你这些的他们的一大俺看不中国民看不定了了东正有本民心不赢了是他们也不吃的是他们也不吃的是他们也不吃的
1: 마주
7: 지마 영마 산데 라버셔네
2: 지금 자라
1: 다 됐어
2: 지바라 다도 거야 우리 뒤 좁이네 제망아 저
1: 제모
4: 알라다 보라 티샤 캉베치도 좁으시라 윤기
2: 체능한 저 제마 용기
6: 어제 아 용아리 자가 담사 해마 주는 아 죽음이다
0: 장가는기 지금 자라가 셰 고마주야
2: 看过电脑，通知都收到啊！
6: 对，通知。
2: 今天低头了，这早晚的有嘛事。点点米，这有鬼气我事。
6: 膨胀了该送不踏实，前能俺去，去年取个解决的。
2: 可这小人。
6: 对的，俺去。也不过得罪。年就开始。
2: 不
6: 谢。
2: 不
6: 谢。
2: 不
6: 谢。
2: 不
6: 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不谢
8: 你看我总是这个大家我给个头重要是
2: 来运动好用
3: 这这检查了给他个检查
8: 你这检查你后面能看这个
3: 七不定这来他在南米都看这一呢
8: 你也过辛苦了
3: 这这
6: 这都知道就好
1: 신경이켜라서이불이
6: 어
1: 떻게봤어내가당신나사업들려두고
4: 보라동주마지제게부지
9: 도스는행행보도
0: 제게부중국의동에시다삼시였다
1: 도스는아니야제부도되게있나